0: Zi, su su. Ya shu da. Ji ge wei, ma ge pie me bo rang ge xing ge ba. Hei. Mi si ye di gyur si ge shu ba. Rang gyur min du. Su su. Rang di kong gi chap xiong di ning ma sam xie, ye qing a sa shi zhi xie bi. Ma xi mi ni ke qin si ke ma ri di. 그제세네 고급치르바 남주바스데유 피겔리소는 접집심다 저와치다 저지치라
1: 용아 진행하니 죽인다 피터 근제스제네 랑리아스기
0: 소소다 도치라
2: 치조
1: 시
2: 만지유리
1: 제사
2: 저 피터 세제 레위베
1: 어제 렉도스치 마제 유리.
2: 나 첫째 소중한 로영 차지. 댐삼을 임베. 가자 아.
1: 아, 디콘드리.
2: 노잔 씨씨.
1: 가리. 네 지역 섭제 수첩식을 삼지고.
2: 어 마리. 첫째 디파트면 봐. 송게르기 바우 상담기 라오장리. 키라니 이게 저와디 네 대는
1: 아, 계속 말해 로티 씨씨. 나 다리 네 급 잡듬이. 코들 라이 잡듬이나 쇼니르사.
3: 前车这要起了，车内去的托运。
4: 娘啊，
3: 拜拜。
4: 你也谈到 MG 来了。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1: ngana zi xibish tangi Baqba di shu khanja ime Rangka shingiriba Kapsu loob da jikba marduwa Dab yaani Ngar tuigyun sugu tangura shiyu Shemado tazu Kirani tuya me
0: Ngar angi duge gyab nyandu mindu Khala di kiyu su su su Ngar jo chenla rogsawa zhongyu
1: Azi Rangka di da Ngar lakba xibish nagi
0: Lagu nak tu ke?
1: Oh.
0: Lagu nak nasi awak ni?
1: Asyik, ya, bi, asyik, ya.
2: Ikan, ngatun dulu lagi, ni rumit dah. Rangnya saya harus hiu.
1: Asyik, rangan tu yang ber, ni mtu cakap macam macam tu. Ya lah, ya lah. Tak kerja apa?
2: Yusuf. 그래도 남담 놓아.
0: 랑게 티샤. 리베나 차도도.
2: 엄지라 그랬음도. 샤슈슈기.
0: 샤슈디 뚜뚜제 마브리 수기. 제장아. 민지치 수주.
2: 재미 할 맛이 약리.
0: 이 한 심지 선도 미도.
2: 김재지 랑님은 아 줘다. 니 레베 생각이 개월 따로스르고. 니 돈도 통로 수리 돈에 랑 럭치도 우리.
0: 야주 랑게 신고 유배 대웅아 시할 큰 시음에 가이스는 말 퇴발이 쓴 부유 기분에 다가지 제자녀 니다 님은 한 교제 대유 이내 다들 저거 마지 나 나유라 주저 무지치 돈도 돈도 나 이하 요리 제자 나 다들 싫어하시기 키스 님 지금 같은 데서 침 부이나 코즈 수직에 나 저거 제 도마시
2: 이슈
0: 나란 이지유 디나 하디 자지지이 토도 튼다디 자기 이 한마 셰로
2: 용아
0: 나녀 두이

0: 이내 다리 예민한 이용어 사진다 견농 부시도 오늘 이 다시 계좌면에 계산도와 제마래 당아 렉치 상무 선배 미팅 저 처음하지
1: 전장 오윤신 그제지가
0: 나 오윤셰비너 예미디 칠렉 예미디의 승구 탭식이
1: 예전 디제 마치 심도 난 예유
0: 小啊, 你也听个, 我的, 我当继续, 刚的意思, 长谷县的长而起啊。 让给我, 刚给继续, 够了, 你也吃点你, 若不起来解决。
1: 陈姐煮粥了, 店家里塞不起来 阿拉东西破点门度呢, 没路塞不难说, 你们可不以呢, 没路塞不难说, 破点门度呢, 就会点难说, 同都, 得不得同用之说, 你说过没有理, 马斯, 两个美女, 我忙着前街, 推到了卡巴游学啊, 可是,

0: 去。
1: 哦，要。저저라마테르시드구이
0: 나뉴제스니드기
1: 뇽아녜소여겐킨녜럽시에
0: 토다디젤미르숨소마시수수다제도움드구야
1: 녜뇽아친녜드그리

0: 도스네 결혼수 뒤리네 직교와
1: 거짓말 수신 감사
0: 감사
2: 조수신 만재유리
0: 발등장了 만재유리 응 답기주了 양창생소주신의 제주
2: 문에 답기주시켜 어 딱딱시 조수신 승계력이 보고상담시야디 제일어 근처집에 신중해 아
0: 근처집에
2: 댄토미도 아 문에 댐침보시 체미카지라 체탐편자 댐디 배드종도요마시 라르스이메다 샘나마쇼라 라니에스게시
0: 기란찰레나마테시 야, 최지치야 요, 도스네 위약공부다 용아
3: 슈기요, 자지미나
4: 수신, 최지치가 쇼 용규 교수치다 교수치다 도스네 발자치드 장 테크티니에들다 디네소 용지
0: 미트 성유르 봐
4: 지지지 디네소 용지 고스 담그리
5: 니엘 야도 와야 인다 솜 니 지 고조 참조 참조 참조 와야 양자지 인다
6: 바르겨 솜 니 지 고조

0: 지금 접시 수치비야. 수치비야지. 믹스기 배틴 저 치샤. 나서 여름에 아, 말이 나다 유수미 첩티디 디 화내 조제는 당지. 케시 모터 첩이는 예민한 가짜 풍래. 그저도 첩치라.
1: 조수씨. 마고 야 존나디. 너 고마 쳐야 할리다. 존나.
0: 존나 가래 첩치라. 바게 제비네 다도도 예미자 추차 같이 첩사. 존나 가로 거래. 지나가 가수다.
2: 지셔 지셔 조수씨. 넘치 저 와서 좀 자롱라 데비어시. 모두 삼스도 개염을 뭐.
1: 나라 좀 리액차 용지. 장게 인증 안 줘. 농대고야 도야.
2: 다지셔 유슈. 얼른 녀스겨. 뭐.
1: 뭐야 이다. 삼가 있어지. 저빈디 유슈. 니얼 조치 여인다. 조수씨. 나저 소취 여위.
0: 고무소, 처음에 뒤스 졸라다스.

0: 아니 고다.
1: 저 나 지금부터 간 뒤에. 난 다음 누가?
0: 겜도.
1: 저 섭섭이야.
0: 대르시라 치겠어.
1: 난 다음 누가?
0: 난 다음 누가? 아, 씨, 장우야 가도 아. 우야 좀 좀. 겜도.
1: 근데 언니 차다 주기. 저랑 기바 메큐포 유신시도 더 우야 건축제. 근데 난 뜻이 중요해 여러분.
0: 얘 나와 등매. 자산만 오다 오고. 겨우. 얘 뭐 전에 캬발로 외지 고치시다. 교다. 많이 나. 뭐 제 매봐 캬발 안 용.
1: 여리, 저, 니 생각하신 저, 캐바 된 데를 지.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켜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갸 치동망부유 갸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부귀겸의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고네 나지 파기 기슝기 보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흥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네 콘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네 중이 파니 갱기 규비 뒤수 인신 갱몰 녜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갱주리 자와 갱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부터 수부진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랑콜디네 창단 진비 람파두 양망부 통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단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지 디리 치바서 지추 리왕 양나 방제 웜시유 겁지 구베 하통와달 고톰네 되바타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랑 고미 우루에 빠냠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진 교칭왈 양안의 개발타 교치왈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구를 쏘네 추통와타 님의 뒤수 폐치왈 자단토 자사왕 예수체내 되바타 사수참라 라리안 지구기 내살 로베 초의 공시시유 강기닌달 지리 숨주인 주구예바타 콘츠 조단양 미세 차부치 유에티 균도 루딩의 주구예배 콘츠 침의 슈도 강람 림부시 체육유 펑규니 江给这次个学习时，昆子旅了陕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南那边玩了秋子日，今日是做些个咱们沟通的鱼。年个几位退休女秀一个一个，宿舍闲谈多呢。最近秋子日今日结束咱们沟通不谈，中期今日我就咱们，年期今日是不就咱们。 江去教学了，确实是今日端着呢，该举牌就托别，行在下江教务员。江去做几年，咱谈托旁个教课，每个结果三了点呢，督促郎龙这边那不的，还将几千年搞完呢。
推举邱新九。强砸弹托以江阳米九万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个人来绝呢？强砸弹你从那个恰金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一个人来写呢？强砸弹你看着恰是电视有位极度点别金细细，看着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二砸弹他十几度地呢？厕所一块儿排密度花儿新月。强弹以设计前面托长来叠别索价盲目让人说是从而旅行器与以狂赞南亚米教官龙文吃东西秋季吃度可谓云他切密度信心器。

0: 칠레 개왕초 랑기 로바르티스 음질라 공개 숨보다 잡으시야 내주 시규지 세상 단단히 랑기 류주 숙침 마치했다 알아지 심무기 마치 마치 니수 약격지
1: 계제 되제 이나 수보데블리 신의 거지
0: 드레 마슈다
1: 지 니세다 노스 체주지스 시초지 칸이슨 주제 통해 요마지 是吧
0: 투수디니라 장니스랑 주춘지 야우치지 장우시에비나 탄탄이 라면 간데진 면주 챘거지 랑게가
1: Rang Poto Damu Sanki. Nga

0: 레다 제스네.
1: 람담사 샤유. 첩집에 녀 창고 제베 첩충까지 첩주주. 민디 티와 차섬여야 제드이.
2: 더비아지. 진단 칼라세베.
3: 승메. 샤감등유. 더더 민디 증가를 주베지 우토 텁색의 남고야 제드인다.
2: 장게 디콩 댐디 튼다르 샤갸르다. 다양 댐디 튼다르 샤감프다. 디제스체 칼라살라마스 체네 포르노요다.
3: 녀 디콩 잔셰 제드고야. 첩드 민디이나 지르당 밀을 하고지.
2: 왜? 소소 샤감르다. 나뉴 게유베. 아지 나타다 칼라스이.
0: 녀 공은 그제 서유메 샬지 쳇고.
2: 지금 심벌러. 샤감자 제 사유 마디 닌제도.
0: 셰레케도 파고 체는 문에 닌제 하지. 와리 니랑 돌로 뉴기 잔미스 띵고 잔게 데데 갑치지

0: 이게 공모 순서 지혜 남사 제대 용비요 兄弟 신나 소 토세나 지혜 뜨다 인구들에게 녀는 시시야 어 내게서 공모 순서 단다 발린 친로 송자 년조 전지 구유 록스 예모 주 제자 내게서 하우스 장매 공신 나 소
1: 아 대체 계층 맞지 지혜 전지 시야 소로 지혜 디공 우리 팀 진도나 라주조 니부치 리주 총양 맞지 이내 다리 랑게 소신 섭지 주저 예부 당고 차야 돼 더주 가리나
2: 내게 나서 쉬어야 돼 시사월 유네 회 남과시
3: 다리 소신다 접두 기라니 님도 접이야 되지 유나 소신다 저와 근저 유나 계세 소신 토비는 농교 깨부도 괴
2: 对我多苏醒个人想不有，俺、啊、来年的雄州个了，苏醒个俺要写出，俺你把了混账卡给买，这名屯到最低，把屯白登记成有账，俺、啊、手中给不着出押的，你也不在的，要我有同罪肯定不是。俺你起来个这并不算啥，屯到第一金牌，苏醒个俺看着轻嘛些，你也屯到第一金牌。
1: 对，叫苏醒，
4: 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
1: 叫苏醒，叫苏醒，
4: 叫苏醒，叫
1: 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
3: 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
2: 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叫苏醒，
3: 地矿了，做这个也不讲吃不得啥，你可不吃没空过阿月。
2: 吃没起酒嘛，对吧？你苦个上班尽是情欲。
1: 叫人先当顿做，等到领教有了吧？等到把顿别叫人过去协议呢？工作员给几个人生面面着，送给那个保卫上顿东西，年初六我那没个什么吧？
3: 等到你先找到个协议协议呢，叫人个钱嘛，站在这里，阿看那协议当个主意不着？等到协议起来，阿拉都归死给。地矿呢，叫人弄出酒酒嘛，担不起，没对人那行下去，不得存过嘛，是呗？
0: 林教授，林教授，林教授，我们说，苏醒那段的，起码俺能做不个表示。第二天，俺就通过那次的车站抵达，七月的车站火车里用的。
1: 叫苏醒让他到其他米外去再算账，忙早点都是天明了，路上起不早，小军提是生的。
2: 托起，俺等到车站下雨，我们说。
1: 阿在，叫苏醒，
4: 苏醒，
5: 苏醒，苏醒，
6: 别紧张，
4: 苏醒，
6: 别紧张，
4: 我干的，干的，
6: 苏醒，
4: 苏醒，
6: 我干的，
4: 苏醒，
1: 我们那边请嘛吧，别请嘛吧去。

0: 你让这些哦苏醒给中大这位比了我那些怀没多苏醒给俺们的这下葬我那心不是他爹去这苏醒哦苏醒永别哦让了几十下去到是那个你同不可个车不来啊这么啥让给当我结束提醒我的做我的车的你这样的人第二车子没归白马在三百七十九牛顿差不多年年让他车子桌面点那么多
1: 把家去的养女给用啊能大母亲你也把家的杂事呢让连接用啊让你来去洗大大是这边的这边的土路机啊听这些病呢从哪忙你是能大母亲
2: 这是爷这是啥事
3: 바리아 지스치 나 시 수 니 고수
0: 뷰드소 저보다 지주소 계속 인지 예비시오시 나 슈구 예제 남스구 매치 바와 신기 심캄게 쫌기 깎이네쥬
1: 뷰드 당부 티니
0: 뷰드 당부 티니
1: 로도
0: 신비 기지시 방아 대변관의 뒹규 제후
3: 삼쇼 니에르 다가시 의인 갈라도
0: 십시쇼
1: 지유에 따라한러 낭주샤 두수 유배 니에 철구의 군사
0: 러자님도 클라스 규제빈 클라스 에사수나 너기들이 제도
1: 용아
0: 오시 님도 용괴
1: 나 성매 캔수소시

0: 아, 지티스타 그네다 봐. 돈이 없이 비도. 재밌게 없슈.
1: 요. 야, 용아.
2: 괜찮으시죠? 소시 계라주 잡도 쪽쪽 집에.
0: 잉부치. 진대다 네비. 시험 좋아.
2: 차로시 나다. 소시 세정원의 레어유. 소시 과유 메시엔 용구 집에. 잡도 쪽쪽 기나 요리.
0: 나 상물 예진 얘기. 시험 좋아. 도시. 벽이 좀 가도 약속이. 작전면은 벽에 대고지. 지금 도저히.
2: 이네가.
0: 요스 좋아.

0: 마리 마리 딘데 수고메
1: 예진의 지지자 괜찮아
0: 어제 아자라 디콘 계란게 손부터 하지 네 무도 싸우지 제자 니나 녀사베 무이 계란게 냐나다 녀무드게 토르는 숨기
2: 용아 녀자를 쥐었다 장리야 계속 녀야 녀하 티키 계속

0: 감사. 캐랑케 교수의 제바 카가샤.
1: 자, 캐스랑 카바케빈 카바카카샤 란디브이메.
0: 마데브이. 캐스 건다 카발로소샤. 타라쇼게 로속소 제비.
1: 나랑라 심트랭라츠. 체장 지스 제비.
0: 예라. 나파 로베지르. 잔다 게츠샤유.
1: 용아. 잔게 할시에 봐. 우주제 샥초 진세.
2: 팅은 내당 옷에 미드. 나랑나라 고고 다야라 쇼지. 타도 옷에 털털주도. 돈도스소고고다뉴야미도 샥주체제 시베왕도다니 마디레스와 겐드미도
1: 유슈 탄데랑네다 뉴진사부 유싱그유비야
2: 샥주근제치메디 음제지지규리 마치레 경원리지유
1: 유슈 라니세바니다 라탄데시나키제 허르후르지규유 니싱키 이네랑 우주체는 융마다 니에체나 탕토랑게 능메시에후리 kiesu kunzu rang kyab kyo chee wii na rang ping tong tog habzi dine yi khaan li xie wzi mwishi tanda kinaan yi zhuwa dian kiyo mazi yine yi khaan rogwa yu wii na rang tiwe loto yu wzi lkyur giri
2: yi khaan le nye dui as ting ji lep ca da tong do lak waya ayu
1: dine zhe xa khar yi na
2: rang da amji nga zhubo naya di rwa xin xin yin pa seyab xin gu

0: 야구도 비랑 쳐서 야 지스다 단대 접다디 비랑 쳐서 랑토나 내일 게임 쳐서 와 오늘 내일 게임 쳐서
1: 조수진 정말사 오늘 전 알아줘야 되죠 요마시 이내가 인수자
2: 예 개요마리 개요마리 첩생 개치시러 봐 봐 랑가 도스 첩이나 야구도 승비
0: Masih tanda jiyo ke yao shi la chubs. Yine su xin rang ke mi rang la ahra shue bi yine rang ni beti tom je diyes. Mi zu rang la jita jie yin sing duke. Rang tong do bao yin nyam dun ya khar do a. Sam min do.
2: Mari, yine nye che na.
0: Nye che ba nyan tang li. Deda, jiyo ke dos ahra shue da rang ke biem zu je yu xa ke chubs si yo.
2: Yine chubs la nye che na di nye chen mi da jawa ke mi du sing bi. Ju jo di mi di zhe me ba. Masih cakap rade, sebenar nala jangliu lala tak yau mar sengguo mari. Ini jangliu ke, cuchu lalu khusus syaratnya ni, jawab je ini sengguo mar. Cepat tanda tu lalu cuchu kontrol sabli jono di cuci sing mari. Kira ngaji na.
0: Tanda langgeng ah, cepat lalu bui.
2: Mari cepat lah. Ni minit dia kuali, bah kira siap zami.
0: Tanda nara tu langgeng cukup tinggi je. Nara langgeng sesi je bah, ni ada tujuh kuali je. Kisah langga dah asyik tu je.
3: 你要差别进了，
0: 你让谁也不能去，知不知道？车子这边看了你有的，这手里的让给马先把鱼了。你先不能去车。
3: 我呀，领导，怎么个？这这些，俺们仨国注意。
0: 这这等这些，让米给个什么水给？车子进了，手机马上能用的。他的一个什么水给你的，让面做啊。
2: 其实当个这么几个，俺今天写吧，念你对，让我对比，让用的用的用，用对面呢，几人注意，这不下方给咱顾不穷咋，让这些也有什么损失，让要些有些，这不对的呢，让给学校这边马车，路边走的，这不对了，既然给俺公路新贵人能送的他这，你也看得起我今天钱没多。 이내 계란게 니 처음에 뇌 마개로
1: 디가르사 수신 내 생마 개다 생디 저 예위나 제네 버려 그 저세 오래 아 접지 봐 저 수신게 수수미나 고아림부디 규규시 워시 제상 육샤나

0: ཁྱི རང སུ རོ བ དེ འདྲེ ཅེ དྲུ མ ཐོབ ཡིན ན ཚང མ ས རང ཉིད ཆབ ཅིག ཞག ཐོབ དང མི འདུག ཡེ ང ལེགས དེ ཆིག མེ རང དེ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མེ ཡེ ཆིག yela tiring ase le swa
1: labra de ne yomnyer si gi chesan de yombi
0: kar dong ga
1: tujun ta randa yushin ge chung so
0: je ma rang ge yushin tong de ne chung bu a chi slo ya yor da
1: chong chu zhe shi le shung da
0: shang ge yu ni sha rang dong de de wo ne sim me ge ba su zhe duo a 你要吃的这个就有啊等到喝一碗就跟他吃嗯叶郎叶郎谢哦今天是代表你苏西大爷阿家参参主要表示的多上个等到吃去马背比呢蜜糖三爷阿家让喝的个热茶用你等到谢喝一碗叶郎谢阿许你阿姆拉个听闻闻你了样子的这熟悉 가로세디 수스타 잡잡라세오시 계시 수신베디 차세민차제 대비너 니아자게 삼르게 등마시 계시 니아찰 무두유네 빨라암라게 무두능마시 이네 수신 다시 능시 베드 교부제디 지속 내보 안에 교차비너 안은 욕주여다 잔시다 계시메 마타레 니아자게 지동차야 치주시 장게 싱그르보 범사디 지동 도장사비너 삼로마톤베 레어시아닌 거 역시 베차샤나 수신군이 참을참을지 디네 커도 님도 니아니 거시 유마다 녀야 수신이 아자 교지야 무득현님에 장가 직부 짐라
1: 이하 장가 셰프 다시 나다 수신 봐라 네수 할로위네 당도 수신 년내 부 손자 면주시아디 니 안타고 샤부지
2: 别让人吃啊他这电视我也想看的给这里的行动还没时间的你猜你都看到的事情今天给规矩切别走让给规矩切下来啊没看这一样呢让给他留用吧俺老在嘛切记车身所凶给你可不了车身用到的给一年去上给车身门啊 아르켄의 딩미도 세상 곳을 내는 비비
3: 최매와 랑카르산데도 녀랑스요
2: 승매 암라다가 주의 뜨다 녀람사 랑다가리사 랑싱구티도 왜아
3: 싱구티지 믹스쇼조치
2: 랑카르차 용봐
3: 미민도가
2: 바이바이

0: 지 짜장도 갑시다.
1: 비틀레 교다.
0: 이네디 베제 시시 집에야. 베제 레블레 말베.
1: 실라. 피랑게 신기민도와. 디미라 뭐미 교제사. 교제나기 뭐미 들다.
0: 대작치도 야매는 니다 디토부도
1: 길로 대비시 배세 유무디 냐자가 모두 팀 가시 돈요 유난다 여마시 와야 다디스 마지 치모웨 쳔무윈도 유轩, 저스트다.
0: 장기 돈도 집 안 갈도.
1: 님도 세는 신부 여시. 장기 돈도 세. 네 호동쇼. 야,

0: 치유, 상가래 십시카 마셔봐. 예수께 위하러 도나치라. 다른 쇼게네 유쇼자고에 막바기 우기. 클리다. 상게 모란라 레말로 칭여 여러베아. 치유, 상 리리 디나라 게자 최대 여마시베. 제자녀랑 친구 치아주, 상게 인지 유쇼자다.
1: 这我要做不行，朱丽个声音能出八十阿下，朱念一下，上个表妹子找你不规矩些不着。哼，弟弟让我的这真有瘾，羡慕都不够要得这收拾呗，我让俊达大姐来不得这收拾呗。你过对了，这不就下方给，努咱自己给这不凶开些，没不说你不着，你个这不就结果来凶些啥啥的不是，等到这不就牛儿当兵了，马上做穷鬼切不跑不得。一年让了对不起，你朱丽了，引起规矩要切些，我让两个要是这样的。 你让了开连不一波，上个俺开连不得，悄悄对了，肯定是车过去那车不就行？我不咱试试，马丁过了，我让了我要送过去。上个要求呢，朱莉两个也会用过去，其实上个要么全部一呢，啊你，几个学了对了，朱莉过了肯定是用过去，是不是？
0: 嗯，
1: 嗯，呀，确实多的。
2: 아자 솔라, 감사. 기란 로맥이 딜레 도담지보다 동제 도담지보다 더 젠지기. 니 기란 세바 팅마 표비 레니미도 제사.
3: 니 탄데 겐조 힘보.
2: 기란 게 게브디 로듀드지. 탄데 간수 로맥 좀 부두스 우유.
3: 로맥 게 좀 부스비.
2: 나오. 니 기란 친구 십삼이.
3: 용아, 니 신스. 니 강교 게초.
2: 토치나 兄弟们把토치. 슈고.

0: 조준신 얘기.
1: 네, 제한테 좀 맞지다. 템 가지 셈 뭐죠? 개잼 송아.
0: 네 연락 봐.
1: 로봇도 로여제. 칼라세베.
0: 개지 마시다. 나 탐을 주다.
1: 가지에서 샘플만 기브라 중에.
0: 스스도. 장을 타베시고 먹이비어베야.
1: 장게 뒤균에 나다 갑수 겹자. 별도 홈샤. 코스부터 제시도 텐텐이 주여지.
0: 람이 독취 전에 갑시라메 조삼. 나 샘제 능기. 근처 쳐오래. 나 로제 쪼가 줘.
1: 자. 고다 갈승이 뒤도.
0: 갈승 뒤도 에.
1: 자 뒤다. 니랑 하나 쏘아 친구.
2: 갈사고제 뒤아.

0: 저 비다 장시도 와
1: 지유 옛날 장게 보면 봐가 네 뒤에 탁주자 해탁주를 쓴 비유 이내 다리 줄리게 욕지 들라 같이 없이
0: 뭐랑가 신다 같이 두 명의 심어서 이내 수소 숨겨 없이
1: 더도 심고르치 같이 아 장게 지지 지지지 삼당마시 녀랑 최고 되고 장게 람사 세자치 장게 줄리다 지당 레로 저와이 당고건다 뭐랑 한번나 줘야디 뭐랑라 로부치가 침비슬로 계란이 발라 네즈게 메스
0: 계승에 드지 세비나 뭐랑 갈선 거지
1: 뭐랑 계산 계측시 지게 유라가 공부신다 시버 계측시 아 녀랑 최고시오 계세 지게 유라가 상다 줄리 바고 노티 장고지 마찬 그저스가 마집시 당도 잘라 민드 컨디스 잡시
0: 예시에서 세저 제조
1: 워두스지다 유튜브 내 주신이 프로빈 제시 지회 자기 쇼 겹지 댐 첨주게 교수 첩다 계급 진비 매매미네 상 구대 없이

0: 야, 신도서.
1: 네. 사토민도 베드 칸샤. 랑게 나갸랑 시라등도와 랑게 신규베. 나 바르캬시도 칼레 카스 칸네 시민도 이네 님지 랑게 서베 칼라사야 요마르산 심텔릉기. 급디도 근제 차오데.
0: 샤로치. 디 코네디 제임바. 니라 잡든지 아가비 유신기 이네 랑갈레디 되게 돈도미도 계속 님지 랑잡든 진도미도는 너니게 제비사가 소조리 랑게 진다체 니 진다 아무체 디제 제비는 랑게 세야기 능민님도 박명아 대야기 소화기 초지
1: 랑게 니 대유브리
0: 니 고초 니네 주 가리네 세비 니 대유 지지 약타 주유다
1: 小爱, 让给 探爹 退了, 我得 若切 算 也 死意, 我 一起 去啊, 你 爹 让你 硬 操 些 注意,
0: 这下 爹 羡慕我, 心头 现在 呢, 表示 落油,
1: 我 出面, 我 提醒 他 个 爹 意,
0: 可怜 呢,
1: 让 三 多 的让给俺爸爷呢，你让手接我的。今天让给俺爸爷，你让手接。今天是姐姐的呢，可就收了啊。今天俺他家店打大折，这边三个主要过来吹土吃巧了吧？嗯，孔小青，这么辛苦了，这么辛苦了，这么辛苦了，这么辛苦了。
0: 今天让你再去用，一行皮给人家用。
1: 客气个，一行康白那的没见你吃的，俺三个人就是一百。
0: 前沙发个女
1: 婿，我沙发个娘们，我基本那个拉不那个钢板那个，你大半夜去，干了媳妇去给让给我沙发个娘就生个舍不得啊！我过那个，
0: 这你这错了，你是送不出我酒的。
1: 让给喊了吧，苏姑，朱朱阿姐，卡给羡慕，你好可是，你好可是。姑对啊，我苏州也搞不有下不下住的，苏州也搞不有下不下住的。小万，让给我姑对啊，我苏州也搞不有下不下住的，苏州也搞不有苏州也搞不有，我苏州也搞不有。

나라니 모두 냠레치 조시 니부디 니 파주 공세 파주 사브시다 시 지시는 아딜레 약사 조유초 삼려 어제도 이 세자 레스게임에 나중이다

0: 소소. 니에데 미니슈주슈. 샤다츠데게.
1: 데든 도세디시다도 와. 나셈츠뉴메. 예. 데다야 그도아. 어지.
2: 딘데딩지엘라.
1: 알레. 니에신스. 라시티소와 캐시라 추메브자. 케요마시. 랑 카르포네 녜체쇼 싱귀베아 랑문의 범춘주 잡도 녜 숨겨 채워아
2: 소소 간다 채워 마지 녜 바르게제 부딘미 디구유
1: 아 시시라 사람들의 제약도아 랑 게임게 닌체라 대기시다 녜 바르게 인다 야 소도야 지 니
3: 지. 디제스 닝팀 팀도 양자진이다. 넘겨 주다. 디제스. 데. 니. 에. 헤.
2: 죽네라.
1: 데 그러지. 범망세게 바로 디제스 대부도.
2: 주의하. 장게 나다 미세다 도 먹어다.
3: 아 요요요 찍마사. 찍마사.
2: 찍마사 스피토노. 샤나게 되게 망도제 조지 하죠.
1: 어, 키야다. 저라로야 민조. 네 화신 그래.
2: 어디 얘 로봇이 쳤어? 장영이 범 가져다가 저 진유유 빠르게도 없다가 냠 묘시라도 가.
1: 가로스다 진유메 뒤교자 냠 되부스도 가. 가래 메시지 부이베 아. 아 지 메시지 마시. 야 들리지 있어. 야.
2: 성메.
1: 야. 아 지 나 고다.
4: 니메군에 알아동위베.
2: 디 알아마지. 니면 조상한 수입에 신도 거의 좋아시대리. 좋아시대게.
4: 메메메메. 나 동메. 니랑 담사시오. 피터게 나 카발레치. 로니 첩진 소주지게 나 니가 첩진 치가 쇼스기사. 니면 니 정도.
2: 다리 라지 저거 주규리베.
4: 인고충. 랑게 신세지. 탄더 나 공스 나가 네팝다체 피터게 첨시 소리 체서 나 루이시라 쳔치 체상 콘스 레로다 이야기 로아시타 싱메
2: 니장한 예수이 니랑 로바용
4: 자니 레로치가 요님베
2: 카리 로마르베
4: 마레 마레 니 로민도 쓰그메다 니 체나 장게 첩생 소충로 녀비 옆 싱그르바 자 도도 하면은 쓴

0: 여조옷.
1: 사두. 삼촌, 삼촌, 빨리 아시 사두형님 수리야.
2: 야, 최동.
3: 공무소 잡힙라. 공무현 무소 잡힙라. 공무소.
4: 야야야야야. 예, 이니 통화중에 강부 어디 갈 수와. 고교 잡초 뭐요? 잡힙라, 제스.
1: 영아, 양자진다.
4: 뭐야, 양자진이다, 고수.
1: 이다, 솜, 니, 지, 고수.

0: 공무소.
1: 양자진다. 좀 예지. 호조.
2: 왜?
3: 여도. 오늘 여도기.
1: 가사들.
0: 가자.
1: 가스니 소리야. 가스니 소리 해지.
0: 克拉索的。 克拉也不得这。
4: 苏烈， 车车别克拉接住你苏烈啊。 永苏起始的， 最近的苏起始的。
0: 也怕也还行过。
2: 让缺不得呗， 他得去车车别才还行过来用的。 车车所求的迷茫过月子，俺们都晓得， 混成还红满的。 走。
4: 车车别克拉接你苏烈吧。
0: 세부도
2: 그래.
4: 어. 쓸 리스도.

0: 你让俊女还去不？
1: 去让女吧，累到结实。
0: 啊累。
1: 呀，可结实，没你们多好许多。
0: 他今年让干部听给结实。
1: 啊是，累个去了吧，干部听嘛听要嘛是。
0: 一年年想追学术。
1: 想追学术哎，让给俺俩想追忙想要阿玉，让给新玉呗。你你塞了拉扎里边罗布森塘谷的人气金猪蛋也过日去啊！也那个我上马宿舍里是吃不住去。你罗布斯托姆达森格达比乌达玫瑰所称，他都挫败成年度。现在你开始吃不赢呢，上马达门扎用过的上去。你开始吃不听，你迪克森全部是吃不赢，迪克森都是吃不赢。接了俺妈的队，咋子？你苦痛个大人是，落不着上面丢了是哒。让个想追许多，你也想追许多啊。让个心虚呗，你每次那个吃不三明的糖果的，你落不着个俺我追去不追？隔壁队你开开吃苦没了，怕你不打来落个陈贵青年要嘛是？前三吃不三苏兄来不及了，也有钱，接不走吃呗丢了啦，杨家的队。吃不吃呗，别家当。我那人可是我写了吐死。接了那次的拉不着那的条件，你老婆给吃不成苏州现在我追钱没就，可是想追苏州什么些？
0: 你那谈的账给独立吐不着吧？
1: 顶个隔壁的契诃夫的英雄三人，明的群雄思维中当的，你可是点点忙我没收拾多。我拉不着住的，可对于呢接不走车吧，成不对写了远。因为明的群雄代表级，你心里。明的群雄肯这些呢，中当接那个主席开钱不行不行去。接了呢，明的群雄上面三百贵党的，什么那个娘操，昆水业种，昆水贵党的新旧钱币。偏心顶这钱啥，接了啊，苦个忙都忙清不着。好的，给我写上，你让接点烟雨。今年个选一百天，四五个同志在这里，对的。俺老伴住的离那个吉普宿舍是吃不牛。罗巴星子，罗马古顶这先生，偷偷俺当过钱去呢。你罗巴星吃不行嘛这？你表妹名字作为进步家业副车吧？啥个新语呗？表妹头宋伯伯个名字的官写了车名多。一年俺三对钱啊给贵秀天外七十钱子。别想想呢。中文内头的这次读书去的，可别考得上不得。读这三年接着去的，可别努不考得通吧？他们的，我有讲给雷米斯查见。听俺那岁陈叔去的，什么鬼蛋跟这人吧？让个先生哎。
0: 嗯嗯。
1: 你让没点过，今年该学校通不齐。对对对对，对对啊。是。你拿不起来。
2: 年龄以外，亏把外边变种，你让了亏点收益，落家也投资呢。这个强生大场地的破堆钱都收不出钱，啥都人心的来个不贵钱，落家也投资呢。俺最近住的，米热那米热牌的，什么最多点百马红吧，一千元百米七八。这个金牌，俺强生的金三大，至少让到个破三穷。是。
1: 先不听个能行这些，考虑要嘞。菠萝干部一个桥内查那事，菠萝妈妈车内给接查了几了事，没到干部都没看看。刘伯父，让个监狱的嘛是，冷穷人物的糟蹋面子。天内哪位给那些躺着，才没有到位处，我有清不清楚？让个偷偷你一个多，让个监狱嘛是。
3: 不用多说。我不大记住说，建筑引起南区被建筑的，你都不过是，说白你伟大，面积都不甚看看，最后呢，绝对不过是。
4: 参详参详。
5: 喂，这不是下了？
6: 这边这样跟这就说。
4: 几天雨了，你第一年那天让小牛江流四位车没的，听我苏醒了没？见钱贵钱不是？
3: 钱上 인지 첩세 총고 거다. 시무도 민들이 야구자 첩 토고 마시. 단더 지유에게 세시를 켜는 룽금이도.
4: 기부수 첩은 이부 도이빙 첩에게 이양다 돌네 해봐 첨부도가.
5: 제자 전다진 그 첩집 결한 게 지든 강마나니 지유에게 민문배 누부디 돈배 강리에 나오지.
4: 나 첩집 이모도 이게 매라 대회수 주의신급에 미지를 렌지 시리면은 레리 집에 대부다가 남산신 거지.
3: 마세 나나즈로니에데 마초시라 나무즈바.
4: 조처베 교부딘제유에나 진송의 용보를 수유제린 토우제.
3: 예 기라다 지유가 저와 서비유 신거유.
4: 단다 발자치야 체그즈 리그주 토우제. 단다 교주다나 제승부르다. 마세 디황러 니에도 이빙 세웨 민느디.
3: 기부소처바 마차니 군인이가 기부소처바 세도 수유비.
4: 첩팀 체그스 고시겸나 로니에데 돈도르와도
5: 용아 기랑강아 삼땅을 주다
6: 윤대 진도 섭도시야 윤대 예대 진도 교수 코트수 아지 랄 진고제 내던도 교수님도야
0: 장경 가서 마셔야지.
6: 나다 저거 그러래. 수수 겹신금이 두고.
0: 니레베나 차도여래. 장레베나 차도여래. 차도게 니 차슬림데이자. 니 손하고 비워고추. 야면 니 차수샤가 친데 차도도 되지 잼지도.
6: 용아. 니 노샤. 차수샤 코르마슈다. 응니 시비 시기.
0: 나 로여비.
6: 시. 아자. 로용베. 什麼 코스키? 캬감나이다. 교스티브. 나이다. 야. 나. 그래도
0: 샘피 좀도
6: 예 아자 가르쳐서 되면 두에
0: 주적에서 야러 기니니 첩용을 채미스기 주적을 오유시해 주게 야면 기라니를 오유시해 주게 뭐죠 람로시라주 첩집디 수신 갑시라치기 간이스나 수신의 혼의 야구 첩기
6: 이게 사모 탄랭가신고
0: 유쉐 라라 냠묘디 제스 추뉴 유베 미디 랑칠 대유네 키니 발갱다 링부 유베 손하디지 주저히니 제셔 중에
6: 제셔는 야오시 저거지
0: 소유하 니 주저게 라니어 가르게 줘
6: 퉁구 여마지 신구유베야
0: 신구유 니 신고초 니 뭐 진닥다리
6: 띵아 라니다

테니 세린 총어소 소시 제비 조김 시시 김자 규모 대난 미릅 숨기 제와 스마트 레와 타보로 제비 단다 마좀기기 너무 최쇼세 처리 지시고 너무 그 덥제 처리 지유니 레라부시 카네 이시 머시 포모츠 쳔부차디 나레기 게 코르기 요나야 쇼세 처리 제베 네거티 좀기 정이기 겐경치기 해 너무 소냠도 줍디 쇼세 사와니 환주의 세발 회식이 튀시시 파텐진이 김기 좁다 이마트 균토 정이 파겐식 응원에 금리강 대비 공시자유 주김태니 주김치 용타 자와라 참지 대비 아마트 금린 대비 바바 레가르 주연비 부주 제모로 고연위 차오차모치에 미륵숨기 시규민저원래 주기대연비 김자한 친부대주 축주의 초안이 로지의 닌지 따라 교도

0: 디케 미초니 스데 파빔강 초와게교로 컴세바타 드린 남시 야부 덴베 튜타 덴네 김도 류베 종게타 포모게바 세린 칸주 튜그 추시게
1: 그 처블라 셔르 다는 데서 원 스스다 아나 진짜 막바 엔잠 락드 있잖아 나만
0: 덴진 김기 소외 쪼쪼남 추솜낭 사네 뒤가 따라 총조낭 장세 제바라 쪼개 곰시 대자 컨즈 균효 제네 로마 친스
2: 추 따비웨 가스 깜샤 데키오 아파
3: 티티오 티티스 답답
0: 뒤즈니 곰시 타 자와라 나와 메바라 미츠 돈라 제무 지와타 거의 자라야 최 까보시 동기 Mwema zumgi ki dikara, rengi ki pomeo kyunje chuba ta. Taja pomo ya, chukui ama cha ne, rengi ki chukui kyunje chusi yu.
4: Ta chukshi, kare kuchiwa, nira, chukwa. Kaabu nira kaamba, kaabu nira kwa, oya, diya zakti. Атырта не лакна ота. А я так алексия. Атырсида. Алексия. Май дем.
0: Лонила сэмбе, сунам цумчуни, тада цемору гоен ве тюи. Кагу себе не гун тюсу, не мане вара. Ама таням ту, кангор тонда чонси. Mwema, tsirin khanro, silin tsondram tu, amara nabatang di kyari kyore ngang kompa bodan jo wata. Taja, silin tsu, mirib sumbe tsano gyurim ki bambu chi shi hui.

0: 아마라 십시 제지 지린 김군의 편집이
1: 어떤데 주제 다와 아빠
2: 요요 어땠 들어오죠
1: 요요
2: 야 다는 듣기노
1: 요요 다는 듣기노
0: 집에 뒤수 땅에 속자 숨겹 지켄 밥에 마메니 코리아 남도 지기게 파첼의 대지 칠규 뜻도 매베 아마야 코리아 남도 저토메 김도 초월 퇴배 정리기 범무 공례 되기래 탑셈 코리아 치고 하장 갸치부이 남자 되베 강타 바바직니 땅매 소자 숨겨베 니르쿠시 땅매 소자니 미조타 갸다 링사르 되규로 코마라 된 시링기 코리아 치자 망치와니 미메롱도 샤다시 시링 외라 조스니 장숑 총존의 오르키 제답수시
2: 그때 망보여 신이란 제가 세양 요마르 또한 총문님 랑도 그 마마마토 또다 코라마나 신들라토
0: 지샴토 참에 채우시 외바 대니의 고르토 최뉴 세시리 베베시 탄데 튜니 쯔모 창규 마체 콩 쯔초 탄도 규에베 튜스 립스브시 총튜니 파다 냠도 뜻집 진영 유에베 대크기 규도 상마 콩도 추유브시 다음에 송자니 지링키 뜻집 진유시 이메 하제 과메요 좋다겠시
2: 카브라타 니데 망제 티닝가나 파파스 땅 송도 샘키 이치티제도 페르티 소크샤티데 송접치 쩨가나 샘나라 하자 카우요 낭담도
0: 치링키 조더니 당메 소자 지부만 임바라 삼레 코리아 남토 조미야 체기요 다
2: 오케이 다 오케이 트레네라 이치 소크샤니 코르티가 도에 오케이
3: 다도 등자 망부 도끼로 카짠데 자뉴니네 드레자 망두
2: 어 등자네 룩테스도 왜 또드게 메케 포르타테 어그르스는 맞죠
3: 가 거치 아스렉 뭐제 다 등자 또 등나 저라서네 뭐 남자 리트제와
2: 요 어그게 야케 다나 어그르 맞죠 스타가 죽기나야네 거치 도고요 요 하나 어그테레
0: 숨겹 괜히 시도 갸치와시 인시 조스카기 주민이 당면 소자 숨겨비 깨지 있으시도 교류해.
2: 푸즈야 히디타 메케오 포르타티제 요뚱알라 카파티아야 니케야 토나글레실라야 카파티아 푸즈케 에나키야 쿠조드바시야 쿠즈케 마 야니야 쿠조야 티케 티치키요. 땅가나시 원네체 코츠온드 사스네제 캬치모체니제디야 네 두츠코르마당야 Tete e kabranata tsuruta tete e laka chikri tik chikri yo.
0: Jiangxiong chongzo lo, chukyu mambu yo bara ten, siringi tashib che yu ni, zadan tingi soja jibu ma yin bara, tatong cewe gyu gi dabcha la yang tashib che gu. Dabcha gi gui gyu che gong ni, soja xian le gya che wa yu dab, jiangxie kona la ten ni, ri gyu gi changze tingi che kabu yu. 최진 양 타고 시작해 치링기 최후의 점기 덥자기 간지라 뜻이 지기에
4: 그 딘조 차시아 비엔나 낭배 강지지라 마잔딩은 빠라님보 코시의 주디 삼바 공개 티고기 제위시지 망부지 나라는 룸유유 배차시아 비엔나 공개가 강지 대주이나 노르기 미지리 숨기 디네 대주이나 체리기 대지리 숨기
0: 파타베 샤베 냠묘나 데니 시링기 땅메 소자 숨겹 제베나 뮤토 딜랑앙 규톱여나 파타베 닝도 균진 제네 시링기 타바라 레가티 균양여 코리에 람제 잠 송치 집에 튀는신 시링장 서라 데디 아메 응외네 트지 제베 공세 농수 주시여 응외마 타메 저와니 시링기 잠토 조다 파마니 메시
2: 파트 지트베 응외마 kurkyo tiri song du ngana chungdu lu pang tiri tiri chala tali kurkyo song iri soksha tayeta nidri chawi tayeta tiri par kyaayeta kyanghi tayeta tiri tsangma ngari senna tsangma hi shung tini ngana chimu chakdu yang riti soksha taga nidri minna chi chiyang tsuk chung hachang kaw shung
0: pa thangba ni namya rangye ta ka chanyang meba shidu nang shing pa thangbe kyo nyongwe lambu zhi zhi dun yu yi lambu sebo ro 对谢谢 公司在查理, 这里银行主持人在这里开启学习的, 从我们得不上领先时, 领先天里, 是林村几个人的人中送入科技, 从我们偷偷内语境, 天里, 在这里得不上那座错对其实习时, 얇게 뒤져도 뒤진 내비 제비 뒤수 냅기 해 현재종 나리 주기 내년비에 따도 체링산에 덥자 링진티 내추 시도 지기 없이 따도 고르교 지겐지 체링원에 주나 대규라 규모 체부 해
5: 따도 자마 아무래
2: 我都能够送的忙去。那。你也送。现在不。你看俺们去，俺们去。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那都
0: 오면 대표자 링젠라 고시프타 송접 제바라 대표자 기지규 토글 체크범마세 더더 링젠이 고르기 경우에 동료 이민을야 대십 체크 대표자 링젠기 제감 고르요라 도교 미용와 차지 다음에 소자 송접에 링젠 토 교기매 링젠 타고 도고와 개바타 대표자 파다니 진시샤니 대십 체베 토니 전중 감타 시련념내 체수 surde li tuan shang shi. Tieni, zheng zhong kham la duen ba ta, zheng zhong kham la zin zhou qie pa shi. Mienbu ru ba ta, cilin ya nying kang gi li ga car di kim du lo yu. Ama ta dong ni nye me ba ra, zheng ni gi pomo di ma tang mui ngan lo yu yu ru gong ni di yu.
1: Da, ma la le bi no. Ni, yi zhang song da di ma, ga la zhong lo chong.
2: Ga la yi zhong ya ma xiong a.
1: Zhong lo chong.
0: Ta zhong la zhong. Nyang kutong zhong. Ta zhong la zhong. Ta zhong la zhong. Ta zhong la zhong. Ta zhong la zhong. Ta zhong la zhong. Po mo cire ni ame nying nye uwe che zhong po nye shi shi.
1: ཁོ་ཟལ་བྱ་ཅུང་ནས་ཨོ་ཨ་ནི་ཉོ་ཏོ་ཅེས་ནན་ཏ་ཏོབ་ཅན་ཐག་ནལ་ཨམ་ཏོ་ཏ་དེ་ཏ་མན་དོ་ཏ་སོང་ཡིན་ཅུང་ལ་ཤ་ཏ་པ་ཤ་ཡ་ཏོ་ཏ་ཡིན་ཏ་ཏོ་ཨོ་རི་ཅན་ནམ་ནི་ཁུར་གི་མ་ཏ་ཏ་སོ་ཁ་ཅིར་ཏི་སོ་ཁ་ནལ་ཁ་ཏོ་མ་མ་མ་ཅུ་བ་ཏ་ཏོ་ནལ་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
0: 作为车让所需你不明着人送的我在的去等于领他领域四林村长的车别电子经理明那电子处理他就更新电子设施设施我打了就是我是有强大的这人去怕他们结束长的当面说着送给你来了学况作你强大的准备这么下的意义人中看他是对娘奶的家里变了几个人认识的萨托罗那边恐慌上路中途每边人都给了出生命所属各位南亚南的学员做了出落着铁没什么给我们等于看着是对于吧他 dike gerup tsu wedong paro we mi zi chi da de tsu den ting ji me yong wong pen jong ji le ce nang sa tu sin dang xie ba jian bi xi ge yi
6: ne shuo ge du zi zhe bu lin yang zi le pu be men dun ha chuo yang cha be ha ze pu li ji ra
7: ya mi kin bi nong hong ti bu mie ba ta nong hong ka ba na chu yang si dun ba guo na guo yu ko lo qing ni du lo zi jing jing jie me de wa suo ge ya mi ni chu tun si qiao bu qing pi tang du pi ta qing pi tang ge tun ce qing pi lu ni ge ge ki qing wan la ki yu bi ya mi na zi ju xi xi ji xin ge nin ju le zu bi min chu di wen tu ge leng qiu ta lam ge guo ni min chu na gong ge sa wa ge du la min chu ge ge rim nan ka ge mi guo bi ta na gong la pu du mi bi t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i sang tu
8: yun tong ya mi ni ri tang 铁卫人心气也没捏了偏不约，有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切了，给人约。卡巴郎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前郎富康面康去捏对不三百卡纸，青笔糖那年地糖地年，是个子卢木菜地块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捏通去，管不啷，老个路穷糖不要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
6: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迎通参在娘这期，明了几这级别，几心七个比较硬，明了大姐姐在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糖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俺这苏的给面具起的三多钓鱼精，开连帮店卷个糖，米兔脏些，木脚子鱼。
9: 火力动物，王子娘子节约，开始去让米热不热去不谈，米塞不米通话，米就团不，米干不说的，年团月子，毕竟避免谈，天为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谈，我要了卡巴谈，从康南那边有个中国就人民大街谈，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邻国的小郎，花花丛丛的人长，陆地卡巴了，连我也估计，初期俺俺俺你出，几顿松也过姑姑，顿俺你出。
10: 哎，东哥这个怕是呢，刚把头发打个，俺们得不远吧？俺来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见过很多的，给他投入得不切实际那些。大半年以内，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是不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跌单了，送就投入多吧。
11: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月养个多啊，你就这养不起不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好几个不糖，那就听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面子。 月芳，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里人民写片段，伢们领导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娜来追尾，给他写经验。那晚那所当当，四处浪吧，那晚我这找我所给，那晚得不面子。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里的，起来给了这头呢，人民写片段，伢们领导了。月芳，那当哪位所去看的？那晚我不当，那晚张世杰呢？给了，得留给那晚写经验。月芳，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写的。
12: 但他卡巴吉吉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老远那段了打拳经验。月芳那当老远所就看给，对他真心结果不愿意。那当老远那段看了，从高度片面，实际伢们两只，高二古当高数过来没过。他在山里，他是中级，尽管去两节破浪，卡巴昂着，来我有估计，初级送俺几级个，实际上呢，实际中级，什么就是去，咋的给了？卡巴昂着，来我有估计，给过俺个姑姑处。八卦四处浪不趟，三个开巴所给，八百里给那段有在。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타자 로리 기용기 손은이 기토 표기 시림내 폐비 기용미마 투소기 투미타 시주 우연치 냠토 중앙 시중기 레드 년줄레 추십시기 유라 기거 폐기 동우의 칠시 소외 나시구 유 지기부주지 시진핑기 편종 징주타 표기 김시 님준체 유티 내르피비 초동규 표시위 징주당화티 지지의 도표기 편종 디니 중국아공리 카제동규 고교 태외 뒤토 로디 계급의 다왕타 아공 차상 용규로 송종 토보마시 매개 공부 직규로 타 미리 튠지래 송종치 디마시 신진 치수자 야랑 징주토비 렁부타 群众的你查记亚顿秋素月别月色的冬天给冷不下别的穷伟普久的苍木尼念土吞之别的他推梦查记狂别给陈家的银了铁大给托的米利卡苍木尼 中华民族金藏前面这些银巴拉三线企图金主党委你选四瑞超为隔壁的超哥偏重穷举狂别给狂得参照前面西了极端结个比让用中银别偏重给喜马拉雅帮不住其心 这就他没就切多重力 마음 피지기 외동초의 종교를 숨어 흉내인

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쿵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쿵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쇼겹고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
1: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出去 요구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2: 대당의 뇌비의 초계당
3: 지니서쿠 네폭 러브유 지니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로툰 류종외참 장아라토난 로툰맨주 지니서구루 문진양타제디 디당당 마오바 송종창

0: 나가 기사.
1: 저들레 돌도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지 스탄다. 디나기 줍지 쏘네.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세야 초코샤라.
2: 니랑은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4: 타스 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팡 총캉 꿈세 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팡 총캉 타이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5: 지딘디 지점 개치니야 아메 챔즈니 슝터미 아마라 코날 왕웨 미세기 티친티 로이파드 디저 함티 콩르 퓨니 키기 즈와 쳔바치 함티 딤쇼치웨 콤부기업티 대신 기베 초나 시용라 함티르 제고 키 뉴브디 유베 티웨 딘자치 아메 티친키 미세 콩체고 니게 굽주고구라 함 차지뉴나 차지 퓨규탕 무창고니게굽주고고연기장원뉴좀낭치로이파주뷰리도베지뷰규힌제고의투츠니진드시베체니슈쟁네진드가베체중니파창보르체시유베므르피나므르비규힌아므라닝안츠메츠디르추게진겐키갑딘티힌로이파주나모키아므라용치링네미용웨민든슈샴키즈니앙다시네로이파주교인총강라페바그스슈지도카바르
6: 레워게구치추추직추추추지타디숑로살베심팝치고타디숑치벤한카치라고르굽추고불레쭈미게니가지신쿤디티웨디카장르체가유베강조시바피규그스슈타디숑로살베락다
7: 로지파주지골함니지골탕양규강탕라밍네추괴체바시인 섬디툴라지고게뉴베덴유베상외덴버르진네지달고톱라
4: 不幸丁西七位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位汉木拉切主堂天堆国土的也不点预备打借起的天爱人光你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个堂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这么一个盆中落地爬住泰迪熊罗塞别人拍起过泰迪熊七边看看起了国家的国家的这么一个你个自信肯定体位的
5: 看着水板皮丢跟思修泰迪熊罗塞贝拉达几点点几怎么加起的呀阿们强子你胸特米阿们老困难王位明色给推前天罗一帕着地着他们提空了皮脸气给这娃村板起他们提顶秀气味空不及地点心地别错那行用了他们提了这个给女不点预备提味点加起阿们推前给明色空菜果你就顾着顾了
4: 他们恰起女呢恰起培育堂牧场国你一股就过过延期将为牛中囊起落一排出不利多别起培育营结果推测你真的是被切你是这样的年真的阿别切中一排长波了切戏预备我了别呢我了培育营阿们拉你安全每次点出业金天气夹点体营落一排出那么起阿们拉用七零年没用为明天修
5: 想起这年昂达些年罗一帕主求应从刚了皮巴各思修直到卡巴列沃也估计处处记处处处记泰迪熊罗塞别人拍起过泰迪熊七边看看起了果儿咕叽咕咕来准备你个自信肯定体味的卡占了切卡预备扛着四把皮丢各思修泰迪熊罗塞别拉达
7: 罗吉帕主席国汉米，日国堂养狗刚汤了命令全国切不行。冷地土了，日国给南部电预备，三月电报之内，这单国土了，百姓电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外汉国了，切主堂，天堆国土的南部电预备，大姐切的，天安人国内，参与了国家的国主。

0: Тэрэг гаржас чэб ин. Тэндо луу ма юм чэ. Лангаал нэзу гэл хай юги мар ба.
1: Ама!
2: О!
1: Ама, лоу юм юм. Гошида!
2: Ганни сэм чэгэ. Уцэ.
1: Ама! Ама! Ама, нинжи хва шау рэ.
3: Я, дага чан таг рэ.
2: Нинжи чу гош да, хэй юбэ.
1: Сонжи чэнг нинжи жда, ама.
2: Уцэ.
1: Ама!
3: Нинбэ жэ.
1: Тэнни мэ ба, дина нэ лир тэнг бэ рэ. Ама, ло зус хва рэ.
2: Ло, ло пигэ.
1: Пигэ. Уцэ.
2: Уцэ, кэли чэда.
1: Уцэ, ло гу тунта шэ ша. Ама,
2: пигэ.
1: Пигэ, ё.
3: Бэ, сору дэн дэ нал ки юн чэ. Мэ гонал мэ мангс ду, ганы галэ к шису.
2: Сэ нэ сэг ду.
3: Нэ нэ мэ да, ама ран пуну обдэ нэ сэ. Нэ да сэн ю дэ дэ чэ. Нэ рэ бэд лю жэ рэ сэгэ.
1: Лю жэ рэ. Нэ ран табаду гу, даши нэ ратэм гу да, лю жэ. Нэ мэ сум лэ мэ чэ ба, ло сум чэ мэ нао шу, ну бу. Мэ гонал, нэ цэ мэ ра жэ чэ дэ ю.
3: Нэ ран сэ да, нэ жэ дэ нэ бэ рэ, гю мэнг бэ рэ, ло чу юн а.
2: Дэ дэ гэнэ чэ бэ рэ.
0: 근데 제브레 통마공조리디 녀지리 아부치데스 탱모진 녀지 좀라 소환님시가도드 녀지주브랑지기나라 선주된샤 티나 녀지브데 통보다가 류지리스 우수 잡제 제일 제쇼고능시 딱바피해신제 대대기 통동아 케모러바 템카시 자이나 모라체가 진샤 미레우나 승지다 겹도와 제일 텐지 응악동하게 승제치샤 니야마 된투스총 두스더디 나스디 야우제 차메브자 이네 가라진기 바야미도 류지
3: 제닝 나즈드 베드 샤야요 마시 아마 당아제 뉴 주도체 도면도 와 통도 템무지 제닝게 류지 차가 주인 스토게가네 춤지 제샤 황리 시제 부스다 휴로 제도 와
0: 다 부디 근제 제오제
1: 아마 요스다
2: 어 용거여 용거여
1: 이제 요스다 아마
2: 용거여 가셔서
1: 그래 디 류지 제도 와
4: 팅게네 저리기 류지 리체나 후다 수야기 좋아이
1: 제도 와 아마
4: 吕智人下你念这么差不多呗念这么差下姐姐念这了吕智人了就啊叫了个啊一起请命都不卡死我了阿妈我念吕智是多啊吕智人下属年纪我就忙不起来你这里我马上才敢请你你那天你就是哎呀全等我都俺俺们这个阿妈你要是一俺们这个啊一起请吧要是一不然是不能的是不能的既然是不能的
3: 你拿着过去去让新的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2: 哎。

0: 암질아, 네 부칸 제도.
1: 요주치디 니버리. 요제니 나스디 장류 렌시기 나스지리. 맞으면 뒤도 제출이. 이내 맞으 요제미 렌시업이기 삼디가 동말다.
0: 쟤는 그 대체 오제. 기란가 이게 없나 한다.
1: 지나서 불러 내가 세제. 좀들 사좀 제주만아. 포도 주제. 약시 좀 미세제. 다과 중은 야우요리.
0: 젠바 당아 탑시 베트조스 다큰 제스 중구제 아 잔슈 다큰 제체 오제
2: 녜싱규 아마 녜싱규 마랑 주진이 손남 친구 송자 테마 카시스 나네 소니 그 제모 송아 계속 마제 오
0: 오지 내가 된 바치 거지 장게 단들 안 제민 카바시게 없다 단들 게 없다 我们 내가 된 바치 구지 치 럽다 게 없다
2: 오 용아 용아
3: 다리 진닝 로레스 에
4: 제만게 치레스 로리로메 봐 뇨베스 시제 로고 라고차니 먼저고래나 로 상처라 다시자 다가 잡을 수 없을 탄데 혼주 맹갈게스
3: 나 맹갈 다가 주기
4: 조모 산레브 여제 마제아 맹갈 치민 라고동과 줘야 여제베 양무이 키우르바 니나 세이다 무토스티 녜춘주 시사체비 마랑조 캄부고스케드 페주다이 탄데튜르 캄부고스케드 미르라카제 넘규야 오스마데미네 잘 캄부스다 제지베아 다카데로시 녜나세이다 무데라부차모다 다듀 주다 정마제
3: 제니스네디 아마 심제치수기 심제치수기
5: 아마
0: 建明
5: 아마 建明知道
0: 建明 让给我妈 来个车的 丁美丽丽热过去呢 来个车的 用途的 来个车的 来个电不起的 用途的 我
5: 아마 老对不起 你要做些啥 说来句给 居然兄弟看了 当大出年去过去 建明给你才干的 全部没被 当大有妈的
0: 建明 到亚国市区 让给米藏过的给不起 谈到我妈 来个车的 晓得 是的 建宁, 让陈不素的, 让就叫建明列素, 对的让当不上去一下, 让陈不素的, 就叫给让了不及,
5: 建宁, 让就去站给, 让一个要有好下, 大大兄弟喊来, 重新去过去, 前大年让我交钱比, 让就站定了给, 重新去还有, 用得给,
6: 俺定这钱子啊, 중요시다 치토 마시
5: 치토 고죠 라게 점주링 체시다 치토 메바 주라기 중요시다 치토 고죠
0: 제자
5: 라탄더 레고 치보리다 기극 내집 차브리 제마 후다 제비너 직시하는 중래한 주리 차도 유기리
0: 낭다 여마시
5: 급디디 라게 카키아키아 제미신다르 세사월 유네 왜 남하여리 세초리 라고 준다 패밀 레마리
0: 다그지
6: 请你 用 啊, 年年 来, 来 请求
5: 你看 阿妈
6: 我 来笑 了 同多 总比 这个人 大 我 留着 让不 起个 意 我 留着 个 气度 用 阿妈
5: 天顿 会 有
6: 来嘛 女 大 女 大 起 阿妈 你 妈 对 大

0: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ཅིག Kandis chene, chowa yaw chay gye nye di sung ar feng rang shi xia. Kep chi sang sang lo xia.
1: Amma ni, sung ar feng kwa xia chak chaka.
0: Nga xie gyi!
1: Mei li, mei li, nyan ma tuta, tos guda, tos guda chi, mei li. Alay mahtuwa!
2: Masi meni meni meni! Yashoda yashoda! Puli yashoda puli yashoda! Tida, tengi ame jenying tuanda la, rang yashu slabu zhba. Tanda aja nye rang yashu labinda.
1: Acha, da sikwa nongda?
2: Che, gezi shedan la. Aja kangbu chunjur zhude, ine caru soru me da. Takta, tari uji ni desham gil yonbu da chari, che zang zuna doxib si da, rang juzho desa chagin dikmune, 시대다데 탑산체 솜진체 녜한체 되게 참 강부지나리 되다 쓰리고리 이제 참가시시르다 마냥제예 아
3: 어 아자기 계란이 롭치다 쓰여지
2: 아드스
1: 좀 가자 그래
2: 좀 가자 그래 아 키라니 지적에 세세 식마리 겨마리 녜세셔 어 좀 가르쳐오면 세타 지시도가 오나 제미 제밍나마 키니니가 전다 유베 미시 어 다들 제니 저거 제토는 매 봐. 아니 상지저 제니에 저거 시다고 상게 통송아 먼저 강부 지가 소디나 미시다다 창가 신시제 대국이 대지 강부 고스기야 되던다. 근처 전에 저거 시다. 제마도 신다 파샤 만주 구지 변치 질문에 키란즈 샴지 주니 쓰르시도 응고
1: 아자 무신가 소전하기 카무고니 소주나 공치 이내 영왕지 표지단지 계속 좀 과유래 강과 감게 그러라 반지구다
2: 아지 반지우리 반지우리 내 신거유 땅 아야 자창 마스탄고 텐도 주잔 띵라 여서 메리 오나 니하고유 주잔 띵라 전 다시 하여 是吧 제닝시다 주글레고나 주둔네바 지저 제일 캉부스 제바다 레라브 인기지 是吧

0: 아마
1: 장원의 대두 저 하모님도 로저 로저
0: 아마 당아 직딩기 선생 소디다 좋아치는 듬도 당아 로그초를 초제 미트 게르주다
1: 제예 잔을 쓰고 성민도 나를 지면서 아메라는 남은 년부터 이제 가자자 라미기를 꼭 야야치야 미치에서 나를

0: 집합람 파치 소지 마시당은 구유식 거기.
1: 상가시나 혼다니. 레마지도 미도.
0: 가체브레.
1: 가체도세. 만스다 마디치 지로 카마야 고에두게.
0: 그래서 오래. 안에 가서 더 용종 말베.
1: 디가 파세레. 고베가 왕시엽이나 나야 주도 지로메.
0: 아치. 다시는 밥을 안 남아놓았다.
1: 남으락 롱바.
0: 후벼스니 초반디 니바키제 아자다니 롱가 주고도 밥을 안 가져서.
1: 더우나. 나 니바키제 롱 롱가 주고르베 아.
0: 매도 키친에 드그리.
1: 드시에 먹어.
0: 밥을 안 로고치치다. 아니 아자 헤레는 언제나 돼야 여러분.
1: 다니. 장치로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부소기 나군 대부메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핀의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와대 예 피대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대신

0: 근데 얘네 야 수업도 되지 쓴다.
1: 그때 난 저의 흥거지. 진짜.
2: 야 민키비 너 공대 보 미쁘다. 너 공 가봐. 너 지금 약속 돼 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도 로스틱 좀 좀 하도 봐 소기. 야 매니 추퇴시 겨부 친피 당도 피타. 친피 당기 튼세 친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메제총캉 로고총게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메제총캉
4: 링고다젠게헝고디권제 칠르침베이나 땜부제 능멜레심제제제고민도 닝제 다녜 깡베데 메시지 아님도 깔레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 닥젠 그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닥젠 헝고디 빠라다 아무라르 피위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년과 여분 능시 심수 용부도 와
5: 미글라 닥제 제네 明年기 年个列车 비징비미당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迎通参在냠제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过比喻音 明了大家切在 明年一年团委员 现突破了坑穷给我们着迷思 비징비미당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按这些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金 铁链帮电卷个堂 明土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Kesei kiraan mik ribzhi qibataan, min seba mi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antun yuzi. Bijin bi mintang, tiawe rengxinki, min nian zhonglong suri menze ximchu kaan la piptaan, ngoyo la kabartaan, congkaan nang lepkien ge gongchun ngabju, rimi takjetaan, rimi nyamlin nangshokbe, guni pibar gasu shu, sanye, hasa chonggi lingor sh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guji, chuji nga nga nga nichu, jik dunsum, ye gu gu gu, du nga nichu.
6: 다양하게서
7: 저들의 돌돌 주고
6: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의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아
8: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6: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스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스단은
8: 水也不是零的这要我试一下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带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
3: 한리방 총강 홈세팡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0: 呀。阿妈学的。考完那是等个多。啊。
1: 시부터 직부르시야
0: 시야골시엔뉴베 오즈리 랑가 우무린통 도피에 대여다
1: 니 우무린을 나타나면서 계속 맡겨져 가르치가
0: 디제차 니통도 가기 아프시야지
1: 아마 니 알라고 예부터 치아프자 동아지만이 좀 기쁨하시 들으시던 닥터하시
0: 제니 장을라고 예쁘면에 아멜라고 예쁘면 두게 닌다지 신시야 꼬르깐 시에제디 딘제 제비이나 창매장을 두고 제부도주 동부르베 아 야
2: 제다니 야명다
0: 야호슝, 야호슝, 더비야소, 더비야소, 저, 겨우 제도디야.
3: 요, 아마, 데, 데가 유. 제니, 야, 주저게랑 디오, 야, 또 쏘다. 세나, 슈리그리, 응고. 야, 랑 가르산도 유네, 랑게 아자게 파진제 수그리. 응고, 야, 야.
1: 김에 다시 하면 수배 또, 응아 성매. 뭐 귤렀다.
0: 아지, 제니, 라야 니 마심드 저 마치 응고.
3: 장로 마치 아.
0: 랑게 소 다시 해리 쓰기.
3: 가슴다 영어 도래.
0: 란도다, 전다 주지지게. 너무 참 맞게 주냐 여러베. 니 랑을 쉐이다 제도 중요한 체도. 니 랑을 자고 다 퍼주 주지 시작해. 랑도 너 내가 영어 안 돼.
3: 마시다, 마시다. 야야야.
0: 아주. 니 랑을
3: 좀 가좀다 마시다. 더 결혼하여.

0: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这书来记对的。
1: 딴 얘기 이게 나죠. 장게 뭐랑 보기 없었어. 뭐랑 게 란다 찬스겨 메시지 다도 지기 쓰기.
2: 제니 어스두게.
1: 시장 게 제니 겹시 이네 제니 남시 수직에 겹 도마시 메가네 마 퇴용코 야하랑시 겹 지시샤 지딘디다 카첸도 유베미 수직에 겹 도마시

0: 신의 레지
1: 장기 가시시야기 니엥아치 친구두게 니무스니네소 디기 덴베 미시기기 달라 차디 싱샤 쯤링고 니무스니네소 주리다 체리를 승부치에 마 칸부치기 갸츠르 카쳐 치기 메도시에
0: 갸츠르 카쳐 치기 메도시에

0: 야. 시시, 나부터 들랑샤.
1: 야.
2: 시시, 쇼세 마세고 내 주머니 친지.
3: 你看不出来你也听见你们有的多
4: 他都有下来再给你呗 等着你下给你你先让钱我呗
5: 야주, 뭐고? 알았어서 대시
4: 동동스녀대 딘딘사와도 아씨 신녀 차팝소 신녀니 기보시고 해라스 역시 저는 이 나르시 잡아보셔
6: 그랑 기띠 퍼블리 제차
4: 아주 얘가 뭐 차부터 되는 게 샤프지 얘 깨봐 얘 저거 저마서 드리기 잘해오메
2: 시시, 가제소. 티샤 교샤룡 말베.
4: 나 가스칸에 나스탄기 라고다 강부 스스면 베스러시도.
2: 레어치도 콩쾌 톱채우리. 소트직제 두리 채웠다.
4: 에프사이에디 나즈 양가가르청기 개치르다. 마세 교샤룡에디 초민도라 잼스키부케니민도.
2: 아지 동동 라교 샤류가 집에
5: 람발라 계좌 위에 장난치 카드 총가 고자 쓰이죠 네 파시스부터 승유
4: 그래야글라 나 파시스부 사야 가시히 맞지다 맞지다 제
5: 승인에 아님도 교샤류 위나 잘 사야 요리
4: 영아 나 사야 주는 가르치네 지바
2: 어머디이나 사야 주는 야샤르 제통 마리

0: 对了，李小军、叶三路易、包世强，混出九下六三两个的韭菜、土著，长不几不几干的些。
1: 包地也赢了。 장난치채신기
0: 양천치血的李家二日下你打九下六要腿罪的广州却做出气不得下 루조마고지기 APP 선도 대비나 야오시라도 레데 도스네 익세시 담비나 키란서 총세 리그룹 근데 제유메 세브싱그리 와야 로팀 루디
2: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0: 내초의 뒤지 저블린 양진의 뒤비 문딘 카토 양차비 사세 뷰리 기자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뉴뷰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뿌르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1: 把了不过面的十个月前就买了不拿了啊不过面的十个月前就买了不拿了啊这边面的十个月看着你那么看不懂但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看不懂大啥吧哎看不懂呢听我说的是真书堂年纪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 나주 샹람소 주터마위 송강도 핌리 리밍아 배주 전화 초라 단동 바이오 바이유산 진쇼당 중매 금주직 내조 미장라 최시유배 원라 림나 원라 부주인
2: 두주 덤지기 예 송강도 핌리 루치타 리밍아 렘바타 배주 낭초
3: 산에 하스종기 링고 샬람 파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4: 홍고사비 뭐네 Sienna minta ke bui yaku tu ka, di juzhe yaku shibdu. Yangu, ya, juzhu di na, yab debu. Lingguo de tang chuai honggo di, kwa bu qimbo song zang. Gangba nu zi gu tang, gangba sot da zhimin na zao gui. Huan chao tu ka.
5: Bagba zizhu langba tang, seki keba soki, bagba riki neti yu zi, yu fang, bagbu zang si kang la pip tang.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메바 최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박보 세계 개바 속이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보 장식한의 리뷰 메바 최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보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민의 박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박보 장식한의 개용기 무지 참으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들 유지 내 총가라 피니 루트 낭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야 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생기 섭취 고니 폐바 거수쇼
6: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실제 냠리 나지 고르구단 고수 구리미고
7: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취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취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4: 동고 쩌쩌다 하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강바 대부유봐 갈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8: 나비년이나 인고 딱 견고 흥부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인고 딱 견고 흥부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두고도 봐

0: 토라 충제 구 메스엔 댄자 친구 지 렘규가 총간 아 토라 충제 구르 즈가 메스엔 댄자라 토나 시고 타만 테미 쇼라 메 피주 시미 쇼 니 소타르 쮸람 타 댄자 튕루 시브 네사라 인조 시고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아 메스엔 뜻된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메즌 제고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균 총세 양타베 고데 지세 피조 세데 연장 계속 용세고
1: Thank you.

변종 사르비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 임비에 튜릅기 녀아 삼요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카 와라 변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크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르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뷰세 내비 피해지기 렘뷰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세 내뷰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르비 지도 点笔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군요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 탄삼도빈타 허승사빈기 지지루양주여티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빈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파디엔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호타치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点비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튠지 베드 호타 제규이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좀 더 비우니 다 뜨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쯔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 지지지지.
5: 아왕웬네 세부미크나 강가지. 나와 서주랑다. 나 우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외네드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바 능수동 서초랑바 나외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외 대당 이내라피다 무일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기 셰주주비네 개가비르부터 나외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고미르 와제기 지난 년도 뇽지 치발레 덥시다
6: 한도민도구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천리 다종 지신 리미토 배주 체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의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7: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8: 哎呀,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 예, 티대 직신다. 이내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내야, 수업도대 직신다.
9: 뭐, 대단, 소외 한국이, 진짜!
10: 야, 민키비, 너 공 대부 밉다. 너 공 가봐. 나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야미고르타 나고라 폭도미베 토니

지로니로 그게 미망타 미게 미리 카게 미망와라 우냠동타 려왕징지 심바지근지게 자조 스무 원바라치 로주지 그 장중정 5년의 롱어 조주 코르위에 뒤상차라 김시님준타 야다라 라부치 용비로 냠토비 셔리 징지기 최소 뒤식 중리에 강정 사도로 땡기 외동 바로위에 충제뒤 미리 카와라 시르 직진이 중화 미리 직진 초바 주바타 피지 동외 로규기 시즈시 미리 카기 튀몽토 중화 이 스시 치메토 규비 툼리 샤체야 규보 미치비 저와 시찬리 림시 시르 냠지기 나바시 조유 직레 직지 핀주 냠지 네마 시직 남이야 카티드 메비 려왕 직진 초바 시글 교로 权重精锥塔权重组织起比龙的出军人民车普军塔铁军队比九州马虎提议那杰尔给厕所给军铁积极推入给爬动塔这里米塔萨加罗玉塔清晰记忆 ka che du mi jung we le wang ji dun cuo bo xi du yu ji lu ni dong zeng le dao tang bei zui dun ning ge xiao bei chu zu gu ta ga ma ngai yi cang su qiu mu lang ma ta ta ni xu yin bei pian zhong xi zi tong ge de ting zhi zong tu sai yong ji bo chu cha ge jing 군심지지기

当你情绪的那边顺着走碰到想起这里温度给清楚下个的是他那边的年少岁月个人有个我说每日听这节目吃了的电话学界别学界一日你体育吧他第二我这一盘的界别学界我了即便肌肉界别我咋了温度其中我别出去的主流到松巴了河北邢台若三用车不给我他祝你逻辑假期免费陪人用中给陪着他陪着给日借的出别如果去给陪给四个卡的但你也行去顶住钱的河北并电拉到这里陪着迷茫给三百寸不拉去吉林阿东拉给追续人员拿罗尼自己来那边这里问对给咱把他比不牵连对于您你自助给追续局他的心态都叫他找不出舍不得那些鬼给忙做出拉到这扎塔拉玛大给几个多年大天子行摩托拉加拉沃托解析罗松子说松子下手马拉大金给追连扩了出去邢台里道顿些把他狼国给我说陪着三不吞些别拆大马不加油把他罗松子说松文给大伯领香给扎他平均值狼国的如果破张包的里汤金都叫我他天文给大姐跟巡逻车里问题他在扎罗嘎布了就是江西那里邢台的老表起加上当地团众组织起听你中华民族的推梦清晰组织起为批人那团别当被杀了形势加拉亚是国家切斯拉老表起吉林这个为金藏前面那天这几天肌肉起码的他把他军退于接了七段古的古旧旅经过了借用给撒家马木罗级别热不些呢没多难把它扎拿后给那句小绿托阿尔心扛起不碰脸没吃出辣他秋色国家吃家辣扛给吃都绿的若叫小绿罗姑娘的成都某个扛起车托见证出国的他绕着我所路边铁铺的能住陪托阿东起兰州某个扛起绕着我所见证拉过的家错不凶那么多恰不我的了巨星月具体里陪对金砖马塔查界崩地腾进了南边坑龙无如土单位千木罗能住抵着他兰国给落为他对你靠我朋友出旅别忙做最久七星月陪强当给扛架出旅别找我去毛主席过把了几组托下呢控制恰的距离若就难给念你的汤这就星星吞这个出别四川的你离他住这个出别这就愚昧惧怕了长儿给修塞下身边新疆里没到那些些别与南爬了莫去我里天山日为爬了牛在脚血的托里若要给我说那些可以忙做去拉肚就得不起土地里下炸基地塔车军娘地基了基地塔偏军娘地那么袭击塔他车的免费效率机制给这位女子会给忙做出了初级性经验陪强人给扛下人心学他接着给别人心罢了美丽卡瓦拉吞地腾走起吧他人归托中华美丽天藏前面那娘子切切心里极度点别忙不惜点头别读写的陪给忙做去心里所造化出
튀름 이슈비에 로럽 초주 튀뒤토 중국의 사장 망보로 나라 총만용위 정중뉴스 포니 비엔저로 피디 동조타 무에서 코주 세주로 꼭인치 계급의 비엔저로 피디 동조로 강의 전부 체비 튀디리 매제 난스에 표기 미망라 구역의 체위 튠지 직송동화 튠지 체비나 주놈타 니지 코지 도타 차로 나르자 아담 랑고로 디신 쉐타 장마 토에나 최고 최후의 고디타 너르소 강라 강구 튕기나 가제 최후의 론데나 표기 미리카기 미망기 계급의 변조로 피디 동시 차라카르보 전 치주라 목돈치보 마시 초부터 천부슈람 규리에 살아가부터다 낭사를 원리 계급을 체비에 가사 구동이 강연세로지 기니 님의 냠비 시시 모여서 마부 평준 긴진 체리에 지위에 제다타 철수기 제다 변조르기 제다 린내기 제다지에 담토당 Lore Jisar Tujian Nangang Gomu Ngawan Tsirin Lhasanye Chenduru Yang Xinghuo Yi Biegang Na Kei Giwara Gyuguyu Ama Xinghuo La Masi Chongne Lo Mangbu Chuguyu Na Biegang Na Tuyu Tangda Ngawan Tsirin Gi Salong Gi Chenjara Mangbu Tungyuyu Pyeonjong Gijong To Yebe Ngawan Tsirin Chungdu De Longar Duwe Ama Ta Jigla Jigding Gi Soa Giguyu 아마 총가라 나와스린 표두 징주마라쥬 양신호이 나와스린 야오마세 당쉐핑시에비 게리기 민시간다 표두 마비콩 양신호 롭진의 롭저 툰상 임바타 공림기 구지시 마르조기의 겹조 첩시부로 리제레룡의 차례는거유 개망고 코로의 양신호리 첩두무시 인라 링리기 인타 봉디사르괴바 름주마시기 긴구와양인

0: pyeongchong gi jeojeun bo sik la gyeoro. Jeolo ni dong loro yangsin hwo chile de. Pardim na yeobye gonggye bar mangchewa ni siyengge hopde gyewa syadashi. Kangyinsine gongyindar doygon mebara sacha kangsara mangshie chudu chewara pekuguyu. Amajige pomo siyebye lusye tini yangsin hwo yi kangchong saryo chosam gundu pende tobye nyongzor ngu sikshi. 你们他打完你阿玛吉给泡沫饮 Shunu zhuzhu ba cuye simdun ta nyam yong du yu. Che dong gu bie chuzhu renga lue dao gu ba ra. Ka tang bue bi jing ki ta kyo ro shunu xin jian gya ta jub dun liao wa dong ki san de kang chung sa do lo xor de. Tan zang sar bue ta sa gui sar bue ki le dun na shu. Che dong gu bie chuzhu renga lue dao gu ba ra. He nan zheng zhou ta 洛阳, 开封, 山东青岛所的配别, 创业的他, 创立的巡逻新运节切断解决他, 换作车都凶。 巡逻新运节配把帖, 平常新北如果给出去了约当地, 别给新北查过车给, 都不需要做了去了。 这三名别推最堂过里, 轮住行列, 罗狂不罗, 主力推步, 姐姐车你是他, 我自己去接车交松塔切通马匹球每次给个不理故乡孙中山去给做去去写把做不到他天哪空气中国所行列的他真主所听着节目就是写被积极生息队员积极生息天哪真主偏夜东军里 孙中山给托我能与做行事空姐接受给习子你将来忙针织组织体验吧他针织他的也给他的文字能够有个马斯接受去去写别的错过将来针织过了生心了你呢全部生心他也都行了忙给都不需要为将来针织给托我能与切别的 而以听着美国的雨果的开发保罗索罗伊中国四十项目协会天哪可能这句原呢将他们推南亚哈萨拉绝命都协议中国为协当天杂罗当中国三百五年三十结果给将他们哈萨巴拉定规被特区队 接动国际研究学习罗罗初步加拉姆司令的火门法拉美国的下东土基隆尼多罗罗初步加拉姆的中国农具团结前面村大人心的联系松给车所住南塔塔也是因为加拉姆的人责任托给斯伯托学塔南塔人学给萨德加拉姆西的教练
1: 米日给加拉姆组织罗聚托我咋了写对于接了你到处留到我对不啦初步加拉姆发射发射下东托巴他突然给我也不跟帖我也说我就是穷的特地你加拉姆提了批给给冷不他团结给冷不第一给冷不写说对罗聚全部宋玉刚如多想带为罗聚托有人行熊拉姆提托有个月空给人你他熊拉姆提我了列着千不月别我真的个月这个我刚才没熊拉姆提呢你把那说给马蒂叫给吧回头马蒂放了呀准备去写天啊宋玉刚给帕索给确信的陪聚那我他确信的熊拉姆准备
0: Kona tsu zhumba ni ta zhe leni nyu zhu xiong lam zhang 空川北雄南局的招呼委员。
1: 来，呀，小兰子学的，一个的肯定是老的，肯定是老的啊。
2: 特别爆炸。
0: 宋玉刚给东西他晓得你个哪些事都叫人把他，听你突然忍不舍不脱下了两个他，从而给为大些事。前段估计过去搞定了，还是给为老着你老段穷急。空买着空格的庄，日头下单位落着了，来回接不他，他把他车里拿来，落，你去咋接住院？他妈的啥子呢？人民这点小院里落着了，就被拦板的。日头多，长着落来就不停，追着了前面跑了。天里流氓袭击给落来，是不是先别院边落来落岗杀将士准备跑了？推着别的他，宋玉刚给别人我。他来得不是那把他，是不都在米西东宋吉身边入到乡地里，切入给祭奠他，他千年的旧心愿。入到乡地位老张的，心中亏到那月边。老张的头领到那边，出个门桥啊，落在那丢个月。宋玉刚，你们爷爷难过过也把他，光木。不是难过个月，今日老郑错嘛事，老来老郑他真大批，老么去军令给错了，大多难过个月。老么呢？宋玉刚了十几三年忙不脱月了，今老去亏我的样钱不脱月不谈。第几点被轻伤谁家穷月？三的第几错么呀？老这天给人心事。空那么年了，老么村今日给巴拉他，明日给阿么拉写半个月。你当这批乱端端给老不出我来送。宋玉刚他第一从月色老这天，老么阿不接上给，明日老的老不出接连送给，可是不中意，搞了过不去看人情。天里飘多，老不出接连送给，可是不中意把子。听你去走几步听你们谈，他这老么的老大的搞了西东住的你去整个月了，老么吃顿就囤几餐，稀松了偏不脱的月。西东估计也就看个老年生，结果的飘多，老不随给人送给西区老大的钱的，啥都给人他，老不中给西街找准给人拿。天天几个个巧用的，还给心中满足的铺住老张的脚呢，可都没把所谓三对人心他，滚遍人心给切的皮实。天个老爹也不可怜，如果想多老爹最成个，即使他努力给为难了点点，照顾给出轨去，每日切个咱们过来准备送鱼干给我来些了，那么是老都觉得为不求穷鱼。你那空给生意说，除了他吃鱼娘这个读书的。老金读书是一门三不多。借用三年卡的陆琼他找我了。我的社会高二总统那边新科部重点给陆琼提。啥大位小伙子接到了准备在我周围。先他没找我呢，老子提名你孔凡山给明多年大过西医，孔凡山陆兄提你，前段国家抽出日记老了做过些事，前段国家过去狂老了，国这里这边没被孔凡山了城市书记，老子名呀孔凡山陆兄写完了丢了。天里孔凡山古厝小隔壁边，巴尔他们提示，巴尔天里新疆脱离总督爷，巴尔的隔壁个人数不点，前段估计估计可惜了，到九几年才认识过年，从新疆塔中托、坦桑村端的都是南位南巴尔托，都没来过啦，南国给连续团的才来点。闽南的孔凡山的建筑主个，首先我在你汤圆不点。今年过节他过生日初一不他。继续的， 공기 닌시 공체비 머리 폐지 동주 거르키 체도 탄수 지급에 내린 중니 시비 머신티 제동구 예도지 동굴로로 공반산기 자로 동달가위 아마게모타 수부신신 내마오에 산다 나서 차오에 초구제단 카체디 스보토세미 시동 둥기라 신비 편정 카마종토 차리 로숨나 공기 균도리 총세타 조구도 습규나니 멍소다 냠토 신례나와타 추유로 수유 샴규 능진시 공기 초위위에 뷰리 멍소라 무 디르기 유바타 더지삼도 레그 김도 구르위에 무휴 공기 다리라보 멍치와 저니 세춘양 등기미 지로시동 우예지 잡기로로 공반산 표도 차례 나와라 팅니버티리 공기 하사총 열기 중지 쉔비 긴시급 하사총 열의 매주 공가 종기 휴지 사용기 뇌지 보균리 공반산기 터주로 유루에 로주지를 내비 춘이타 로둔을 내비 추인 롱아 레비 군산지에 포섭을 냐라 튜티네 공반산라 라리아 초고숨 망도 친디 산동 려청도 여비 공진타 공제 공림제 동 쥐엔 초고 초유지 퍼유네 파다 지리 니동게 산디에비 사사라 공반산기 파머니기 고주가 난시유 제라 총결난기 퓨리 구디기 공반선기 니모차레 난구바타 리타지지 초고숨라 칼라소고 무여베 던주도 말레 공리 칸사라 무이야르베 부여바시 심기 마스여바라 공반선기 잠리 초고 치슈 주니 소로시 포교가 장된치도 랑소토로 미제 탄삼 송치 랑소 변了수 天地 공반선 별도 차례 나와라 탱탕부 피급 미신了 지로 수비에 지을지 지시 용엔 세농 매진 파유 추탕디 캥자 민예를 폭둔 챔부지인 심기세와 강종 유라샤 미리 툰지 긴지 강가라 디스 레양지 天地 양인 수지지 인라 지르부 서로 표유에 송제 당아 지경이 매직의 고고 체수의 사사라 규 매직의 강의 체수의 유도 규 나네 타바라 공반산다 자위의 표주 조준비의 샘기 초사시시 정중 차긴 시마타 피해기의 멍시 시엔비 튼기 규제 룹두 체가와 속의 규제리 표기 장의기 도수를 댄세 뒤동나 기용 피해기의 공덕기 지혜심덕체 디어디에 계급의 별을 잡줄 치바타 계용의 별을 로줄 치비 시주 뒤도 차르바신드 별줄을 남수여타 별줄 남아 두고 체상도 치바타 덥주 리르신 라링의 최감 태보 마시 뒤기 쉰다르야 티에 중국사바 우니에츠 毛泽东기 뒤집난위 중공중앙기 구지냠디 미도탕부 뒤타 남북군토 표기 미망타 변종 표기 야등체주티에 투위서 샤진 계지 덥주 럽타 정부뒤니 표기 지류 남바라 윤도다 뒤럽 고미에 로럽 주주바라 周恩来以 심규체부팁신토 낭사라 강의 가주체종 별러 강의 체도 중미롱 시송 대거 낭사라 랑고로 통근로 공기 별러 징조 당진기 랑고로 계제주 유초신 낭비 짐주 견진기 간이시 丢着过一起起邓小

0: 암라 다 봐야 겨만 나다
1: 장원에 카트월라 장카와 립다가 나 텁소
0: 니에 진정하는 우이도 스구유 빨라히나 니신 부딘 대추나 니다 르시 바균제 쇼마나 고소는 뉴그르다 두즈 쇼스는 키나니 자라 따가지의 야
2: 암라
3: 자위
2: 드리발라기나니 차례면어 시라주가 필요하
3: 뭐니 용아 용아 너니 레케 매봐
2: 기나수비게 머리샤카부도 재장아 바수가 지음에 기나니 머리까지 필요하 바리 니에 타도네 머리시게다고 기나니 승발라 구슝주거리
3: 도아즈네 도요 도아 다겨우매 你不明白，别看那啥小事啊！
4: 你这快运
5: 的，
4: 五码子，反正长得挺多多不？今天有五码的。
0: 佳伟，让给我呢，你怕么你先来说话的这兄弟呗。
2: 觉得我是让把咱们拖么久？现在拿了先来小姐，我老是弄不得出不些点兄弟。
0: 永安，大姐呢？你也才忙着这些事情。

0: 딩아라니기 튀모토 무슨 소자 랑게 니얼 쇼르시 아자자 아라니 위기기 이내니 라 제스무 치르다 로데시시
1: 용아 자가 드레시에노 나이 로데스와 젠니 방아르시뷰 뒤주시기
0: 줘 버리가 줘

0: རང དེ ངོ གི ཆར གུ ཤུ ཤེ ཆོ གབ མུ དུན ཆེས ཁོང ཚོ གོ བི ཤ ཆོང སུ ཡིན སུ ཤིན སུ ཤིན
1: ཆ གུ ཇི མ ལོ ལ མ ཆིམ ཁར དོ སོབ ཤེ གེབ གུ ཡ ཁར དོ ནེ ཉེ གེབ
0: མི ཚུ མུ དུན ཆེས ཉེ ཆ རང ལ ཁི བེ སུ རོ ཆ དོ ཝ མ ཅིབ ཅི ལ ཐང དེ ལེ གི དེ རང གེ གེན ཁི གོར དང 탱글장게 부어 삼로 마스 등이 이름 요유 봐.
1: 탄드 정마시. 탄드. 나무이 걸고 챔부도. 탄도 라지도즈. 너는 올때 와치 봐.
0: 수신. 남주랑게 된 리스크 매 봐. 장게 키스 된 리스크도. 대대 내주실라 요지. 집에.
1: 켈하면서 녜삼바 탄데 로충도 롱이도 싸고 삼추 마세 대샤 응외국이 대샤랑라 취시 가르이네 아주다 초가바 구이고 가르이네 녜께지께 공통 체조
0: 장원에 닥다 되면도 초가베 구이고 공기 이사한테 장게 등을세 군유메다 장게 모두 된데 제빈어 나 자자 주위 마집실라 등을 장게 선서 하러 자두 민도 수나 지고 요 마르베
1: 님 지금 안 오네 자두 매 쳐두 상게 나 좋고 치라
0: 수신 시빈키니 낭다 매 봐 상게 갈래 된데 개 구이 봐 싱그베
1: 개 민도 내가 두줄 개가 된다 시면 주시디 켈린스 에
0: 켈린스
2: 헤헤 비키스 아니야 길어져

0: 망치 매망우 땡기 녹퇴고 정다 시살라니 피지 땡민도 미까매교
1: 아지 나 좀 바차도가 아마레 칼렌 로고 야고 이제 거기야마도 활신유

0: 你到手的，你吃上就打汉堡牛肉。
1: 真不够塞的，让嫂，马上面。
0: 啥？
1: 莫得，让拉去托面吧，我很久没到了。我那生面呗。生面。我那生面呗。生面，给给。 육쇼, 내키시다. 맛은 철라리.
0: 차시장조 유일해 한 버스다.
1: 야쥬.
0: 계신 말이.

0: 야 민기 미 너 공 대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지금 약속 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찍진 제모도 봐 속이 야 민이 추퇴시 겨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디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지딘디 지잠갸치니야 아메 챔즈니 슝터미 아마라 코나르왕웨 미세키 튀친티 로이파지 디저람티 콩르피니 키기즈와 쳔바치 흠티 딤쇼치웨 공부 기업들 대신 기비에 초나시

0: 감사합니다.
1: 네, 선생님. 겨라 제일 가르치구나.
0: 민래 진송주.
1: 진송주라.
0: 네, 선생님.
1: 겨라 단다 안지 저시치된 디고유 단지 지게게민의 자시취등 社区 수준으로 봐. 내야 차례나제 그제도 시주구나.
0: 다 농부장래 제제 로지다 낙지.
1: 로지다 낙지라. 저 그게 차례는 거이나.
0: 다 남주 유고년이 지세지 상한으로 지다 긴구르민에서라지.
1: 안주다지게게는 요크 제대 수준으로
0: 디스위시
1: 민수스
0: 다 어디 수연해지지 미상 멍시라는 관계다 구두 갈학스노네 구두다 멍시베다 수사오 유고 제다지스를 다 미상 망체드나르 용신용보디 망지친디오
1: 알레세 긴니에데 스테드 안스 총즈나로기다 안즈지게 겜 기초시스 슬렁마레 멍시디게 차장로 안즈 슝람이네자 道路 시우르바 간지텔 차장로다 낭다 매베스 토알
0: 바 야르신 하셔야 되다 눈부심이라 그 구류네 강 제시
1: 네세 다시는 갤라키라 춘주네 제 단독도 전다 베게드 차상로 갤라키랑 게베
0: 방은 춘주거든요 너스 때 그냥다 나가 예유 저 거의 룩슈스원이다 루든스인데 다음에 되게 멍시라 다 눈부라 딩을 안수 춘주거든요 너스 이제 너는 줘 봐 다 준도 딩을 다 제비시한다 남살라고 더 준도 친대요
1: 哦,是的。
0: 되니 간주이다 농부딩문에 시에 규셔네 저 슈바스엘어 코 저 슈바디 함유 디제 되니 합 저신가 좀 조지 디시지제 중조바 저시 당부딩문에 저시 통무
1: 저시 통무
0: 어 저신이부디 저시 삼부
1: 에세
0: 되니 저 슈바 되니 저 슈디 저시 제바시제 저신가게 디지 조 이제 바
1: 에세 이게라 어 유고 대피디 망체게 그게 텔랴 망투구시다
0: 但 망체라 디제 바 조조 함디시
1: 함다가란
0: 다 장시지지 다 장시디 고민다에 디 조조라시시 노부딜면 조 티라지 발
1: 네세 아 참니 조
0: 다 룽부란지 디라와 미라
1: 룽베 미라
0: 아 룽베 미라
1: 다 안데 유기르다기란 조함이 균진신이었습니다
0: 참신을
1: 安祖他们一般在想到底是把给客人别人给你留下呢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需要的嘛那你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跟进去你也打得了蒙古语给你嗯但安 되게 세상 놓치 이제 고마고마 치고 있나
0: 다 룸베지 다 멍시라 다 나가듭 딥수 상화 땡고에 담에 잡아 지지세 되니 다 신기카 노스코르 자가 조엔데 다 Tani mizaa di wanchu nangwa nos pasu somto khala nos korja ka choyen jada, ndi chija.
1: Nese, a langa ka anzo yugo chinyen la di yu na, ngo zhi shunye da di.
0: Yol.
1: Zhishye kim yun di yu
0: na. Yol.
1: Yorbe.
0: Yol.
1: Achi na, tindu nga ya di xe chung du yungui na.
0: Chigish.
1: Nga le dingi, kandu zhi chigi na samsu sus.
0: A, li
1: tijin jiwa. Ya yam zhi
0: sen chung. O, o.
1: Sumo lingi, kong ki bashi sib gyu ki na zui zhi chue dian di hui ki yugo ki namba gyun kandu chul so la. Shamki tuzi na nga nang su nyam tu yugor cha sha tang jawa yubi chike mingzi ka li yinan lop jo shinan tu.
2: Nilin, jie dai.
3: Nilin, jie dai.
2: Nilin, jie dai.
3: Nilin, jie dai.
2: Kim Cang Zhun Kang, Jia Ting Lu Guan.
3: Kim Cang Zhun Kang, Jia Ting Lu Guan.
2: Kim Cang Zhun Kang, Jia Ting Lu Guan.
3: Kim Cang Zhun Kang, Jia Ting Lu Guan.
2: Meng Xi Zhi Gui, Ji Chu She Shi.
3: Meng Xi Zhi Gui, Ji Chu She Shi.
2: Meng Xi Zhi Gui, Ji Chu She Shi.
3: Meng Xi Zhi Gui, Ji Chu She Shi.
2: Xiong Lam. 道路
3: 熊蓝, 道路
2: 熊蓝, 道路
3: 熊蓝, 道路
2: 蓝军, 路灯
3: 蓝军, 路灯
2: 蓝军, 路灯
3: 蓝军, 路灯
2: 给客品别, 美美景念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3: 给客品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2: 给客品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3: 给客品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2: 简讯区 景区
3: 简讯区, 景区
2: 简讯区, 景区
3: 简讯区, 景区
2: 菌子吧, 传承人
3: 菌子吧, 传承人
2: 菌子吧, 传承人
3: 菌子吧, 传承人
1: Smolingi, just chedin Hugo Chasha get dirty dishes some dagashi. Anansu, Sago Chime Nanki, Miss

0: 감사합니다.
1: 네세 겔라 제일 가르치구나.
0: 민르 진송주.
1: 린두주라. 네세 겔라 단다 안즈 저스치 덴디 고유 단즈 지게 게빈나 자시 취등 서취 수브라. 내야 차례나 제 그저스 주구나.
0: 다 농부장 레제제 로치다 락치.
1: 로치다 락치라. 저 그게 차례는 거이나.
0: 다 넘주 유고네니 지세지 상하나 로치다 긴 고르미네스라지.
1: 안주다지게
0: 디스위스에 미상 강로 김사 중하수 되니 공민 인내라 유고르뇨니 기혼난 줄라 셰다 샵준데 토 라몬 제 토 텐데 시지제다 안데 문시젠 제라 차디오
1: 레세 나딩기니 고장간데 토즈 과이게 란즈 라 라미 총즈 당부스 쉬브지다 디르발 장시 디이 선스베 지게 게빈나
0: 바 장시 디이 선스
1: 안즈 김사 중가스는 게라 지게 게빈나 킹그이나
0: 다 민수 쓰오니
1: 民宿是人家家庭旅馆，这是什么？是吧？啊，那些，那些人家来给人家登记，安住在宿部的星期节，他的雨果单的做些些日子吧。是的。啊，那他的家就顾不住是忙起，金山庄刚随便找着了。是的。但原本你们安住新个阿不带，结果他这边呢，开发二十一个人。是的，
0: 但农部门是啦，顶为了金山忙起的新里，下面七阿伯转来，我们学习别苗呢。 다 어디 수연에 지지 미사 멍시랑 강길다 구두 잘학 수능에 구두다 멍시베다 수사오 이거 제다 지스리 다 미사 멍 체르디나르 용신 용보디 망지 친디오
1: 알레 레세 긴게 데스터 안스 총즈나 로기다 안스 지게 겸 기초 시설 슬렁마레 멍시 디게 차장로 안스 슝람이 네자 도로 시우르발 컨지텔 차장로다 낭다 매베스 스토알
0: 바 야르시나 샤데오다 눈부무시라 그 구류네 간 제시
1: 네세 다시는 갤라키라 춘주네 제 단도도 전다 베게 샤상로 갤라키라 게베
0: 방은 춘주거든 엔도스테 비잖다 나가이 저 거의 룩시스오네다 루든스엔 다음에 되게 멍시라 다 눈부라 딩을 간수 춘주거든 엔도스제 노는 줘봐 다 준도 딩을 다 제비시한다 남살라오 더 준도 친데오
1: 시상
0: 给来看那子的，有龙这学吧，这是吧？是。但现在的米色给开具送的开源呢，当然，你们先给我这边呢，就把的的，暂时面具的设备是修多了，先别那么着急。那先别的米色给开具送的开源呢？那米色开具，那俺最他们的米线呢，诸多他们都接控制啊，那撇这些，对啦，下南就吃他们的储存器械，对呢，俺最大龙部的我们呢，先去想呢。 这学霸是了，这学霸的他们的这，那他这些啊，总觉得这些这些全球吧，这些当部的影响，这些同门。

0: 중기 공도 쉬바 능신기 얘기를 했다도 잠바 제로 속 다지 류랭가 차수나 류네 차수나 다지 제로 배만에 두바치리 아 다 루마디 가르래서서는 조고 다 중기 중심 당 덤규기 잠종 미네기 저그 흉기 최지 아 다 디제디 지 지로기 면에 루명면에 된 거야 타오나 미나 편주 라블린 제베기 주디제디 직제기 토데 제요 대인도 좀바 비살 제베 중디 만주 남주 중스기레데 좀리 흉록이 캡공기 낭라 바위 정제 냥아 세네다 바위 루지 냥좀 세거야 존재지 가르야스스는 디 주제 조 디 직제기 남네 주버리라 디기 죄제기 낭든 디 바위기 제지 제바 딘데지리 제장디 중주 냥랑게 공수 지거야게 균전디리 다원한디 중배하게 체질 제배하게 끌러 체바탕 기로와 송도 제요리 다 체바디기 흉디게디 체용부 요래라 지리아디 민업 담네 제죠 이내 뒤 쪽이 주제디 가르래 세소는 가르래 룰라 기리용야디리 룰라 기리용아 디제디 가르래 세소는 하장기 평송 초보유바 루루는 평송 초보유바 낭된 평송 초보유바 류기 양다디 하장 하장기 망부지유바 다 리중 차공게 나라 딘데지셰요 루나 미나 똥라 미나 똥다 루나 치스 다게게게 그네 다 류양 심주 청야기 심주 제네 토베게 송주지리 千百 人物 万首 唱腔 딘데게셰야스지 미나 똥당 루나 치스 대 링루게 낭라 체질 제베 제로야게 겁라 미나 소소라 대리게 제베디 루나디 가장게 평숭 초고여 미나 지게게 결적게 루티에 양 견적게 루당 체적게 루 카니스 이주여 봐 루리디 가장게 평숭 초고임 봐 대사게 낭라 셰수이 딘저지 여래 링거 바위 조당라스 포둥두 잡다 핀르메스 카츠숭 롤리 마제나스 제풀류 국병 응주르스 셰수이 딘저지 여래 다디 인도 잠바 가르레스스는 링루 동주다디 안주게 긴기리 버디 동주 토용도 람산 치거 동도 제바남신 람산 증거디 결디 말이 편주인 팔라 루련레 당 개자 셰리 첸 다디 꽉다 자리야 당 잡다 자리야 딘데지 제수메 바로 동토네 되네지 로렌 된데 제안 셰수 다원은 루디라 차샤스네 루코란 랑레 지시지 요레 댄자지 디림지 디시 당보디 가르레야스스는 루카레 링기규미 제일당게 망주게 중보당 정비 망쇼아지게 낭라 루디라 루알라 탈라 탈라리 탈랑하기 구글루레스 딘데지 링기리 但闽南几个人让给偏居企业的能力，陆地有对闽南来西边的陆南闽南忙不起有吧？本来介绍给的陆了恰恰说呢，他对接的闽南来点呢，陆地南端党、陆地闽南、陆地杨大同志为闽南听着有吧？本来恰恰说呢，介绍代表的陆西代表陆林来浙江这边，那左右杭安顶住哈拉林、哈公庙、欧邦对年林。八省进入年了年，八扎了嘎个七年年，朝进秋把六了年，六中年为主学年年，家进西了六进西，地北特别洛阳年，中进日了六进日，九届六地扎了年。大地卡了是说，哈了顶住去呀，搁了杭安顶住的年纪有吧？但扎了的节目嘞，等扎了同志嘎个七百个搁了卡了杭安，卡了八省进入的年纪有吧？年了年也，但。罗家中了人家了，他这个我做学员的个了，还是来创建出不的领域吧。天能行的，他渐渐牺牲了，他天气对气的都要个了，路面大热的，对劲热的了，路面大热的有吧。中间逐渐都对咱们中间热的，对着面大了，西边的路面大逐渐有吧，天天去写的。他这东西给他给啥代表给中给能了，没能忙不起要来了，没能来来了，给给这边路当，前头这边给路顶的绿绿的，还将给平顺错不起要来。他能就给他，给啥代表给中给能了。 chuale nambar kiani gacum chiani tamar juk jiwe ke kabla teni tashi yangu tinte chigi yore, tashi yangu chiani teni juk jiki yore. Ti yindu zamba tashi yangu chiwe ke kable teni luji yore. Ta chumba menta la luna menta tinte lirik menta mangbo chi yore de jine ta chigi jatangi shesui chigi chiasu na. Teni karada ta chigi tashi suya ke cheto. Tene namla nyingda kanyi yu karzo mangbyo kharji korlu seti mebya jashi shuos. Sala rejian lhenpo yu lingxi lingchan tumyan korlu tawyu mebya jashi shuos. Jidu kisar jabu shuos, patyu sumchi kharji korlu kamsun deku jashi shuos. Jashi namga kangwaya jashi shuos, mionlam sashi chabya jashi shuos, nyema deli jashi shuos, tsemo kangya jashi shuos, nyenze dadu delikbya jashi diyang yangyang jashi shuos. Tā chāshī tē kī tē rīng kī chē tē tī jūg tī nē lēng kē tsō chāshī tē lē shū chū yīn.
1: Tēng tē lē cēn jūg zhō wā tāng tū nē ngān chū lē cēn nē gui zhī shū shī. Pēn chū jī zhō cēn rī kāng mī rī shīm chū sō yī tēng ngē sō chāng tāng shīm chū bā chē mō. Gēng gāng gōr cī bīng lā nē chē tī nāng wē līng zhōng kī kē chū kā chē mū chū jī bē mū zhī chē tī kī nāng tū cāng mā lēng kē lā jī bī shū shī bā yī. Tēng jī mē lē cēn nā ngan chu su mo al hen ge la nang de sar ba gu ji xu yu be hen ge ne tu do du ji si neng ju ma ni ba na ro
2: hong gu zhe de ha shi na gang ba kong ma da ga ang wo de bu yu ba da le ma ga ba mu na ma xi ba ning gu de dang cui jian gu hong gu di ge ran
3: 托路点不切死人了。大平年人呢，林国当建个空国的票呢，也无心就多。林国当建个空国的，建国个跌当了，松江托路多啊。也没金边，那空地不灭不塌。过哪个月块儿，所以也没你村团些脚步青皮糖都撇不塌。青皮糖给团些青皮路呢，结个皮青蛙拉给月边，自行给人就立住边，免去的温度给冷脚特不冷给过呢，免去那空气稍微给脱不拉，免去给巨人狼，可别没过不塌。那空拉下去就没过别脱呢，也难上脱。
4: 三年，他是杨春兰富康面看起，年头不是被开除，青皮糖，那年地糖地呢？林国当建个红果的关键，吃了青皮呢，点不接，农民来深圳借钱过命多。人家，但年刚不点面子，几万人都赶来救伤，他人呢？林国当建个红果的关键，全部也过几个人的。
5: 林国当建个红果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又不能行，生不用不得哇。

제와타 리마 쇠부시기 토토 교뇨르 름센 차부시기 제와타 리마니 콘조 계세네 약쇼시시 세토키 외조르 교이 남티다 뉴조 요구 외기 초서 계자르치 그 타고르기 렌세 그 차겐 세도 리고 티다 개 조구 요지 장키 조구 나부타 타 링보로 펜 조구 요시

캬바 쇼르네 초규 양결아 쇠슈케 초이 사시 쳔보 렘바라 쳔데 쳔소타 도판 렘바라 쿄로 초이 쳔예 유체 뒤피 뒤기 제바타 제모르쿠 초이 랩젠키 주슈 쳔모시 잠부초 추니 광시 남시 인시 사테라 남주 카눈체 광시 로레 차보 버제 하오미 체동 합기스기게 원야 로시비 체주 좀 쉬티시 지뒤 다 예뒤 수퍼기 시 다와 시베네 다와 고바 파라 광시 이 추조베 튀시시 지리 체솜타 차지 예베 장보 추고기게 연지는 원념 주시마 개동 개매니 추저주 강대 도 교신 역시 교주카지기 세입라 교도도시 왠자 교주카지 나르시 오토파기 자민토기 치 제도 디엠베 부주 제시데 다이탐 부주 장기 독주 모시치 Chukyung karmata, mi gyayi sara, bongpo nyamshinga, joshi yin. Mi chujunga zinbe, tosane mara sabar chi. Chukyung tita, kakye ne nebe, gyunje mebara, chushu chakushi ngamara chi.

0: 아르스타 기샤 자주두 치중 더흐슬레메
1: 아마 나 탄들로 니서슴 레브다
0: 이고초 자주두 로중니스버 탄들로 니서슴 레드와 로니서슴 레베 쉬어버차도와 로티게 나라 그데스큐메 아직 쉬다
1: 계셔스메 간다드레스큐브지
0: 아직 쉬다 제가 님들도
1: 영아 나네 퇴매지러 질루직 나침비 드네 하우데오메바 총기나리샤 제랑 아르주고 총기나라 삼배월니 괜히라도 떠놓게 되비
0: 괜히 주 떠놓게 되비
1: 탑시 가려래 로즈브나 리베 보지 또 말로나 큐 마셔봐
0: 아 보라도 통했어
1: 개민도 아마 로카시 이제러 하얼빈 큐도 민도 근데 링허 친비 링허네 대기 가시 지금 온유 제가 지기 내 콘서트 다 증비 근데 야니 번이 소제 보지를 매균다니 지드주게 심 러시 송가 주주
0: 더도 송가 주주
1: 아마 개민도 나 송가는 대주증로 내 망부 장비 칼라소야 다 강고소야 돈도 한고 좀야 된조 능다매 신규 나 좀 차이다 제일만 퇴배지러 링허 상하직 날래게제 뭐도 사비 되네 나 나 체인수 아마나다 주조 체인수 진짜 아르팅미도 안가 솔로 용비 개민도 아마 아 나 솔로 용자 되버서 봐 아마 데 아 딩에 상하나 래게제 사병위기 망부매데 아마라 시슈도 봤지야
0: 하이도 디장게 사사 중도 제배 무시 아마 먹어 피지에 먹어 라도고 더스 딜링크메
1: 아마 되다 디디 나 삼로마 통부치 나네 튼심지 단도 소로 용장 아마 장게 문디 링메스나 안가 나로 뉴스베 내가 와치슈디 아마란다 저저 니다시 심기부제 되는 지바 계속 마지 아마 아마 저저 화진소 당도 슈누 신유젠 총기나 로마스베 저저 로이기지 혹시 저저 찬스 교육이겠다 저저가 아직 가신이래 그니러 부지다 기이겠다
0: 라 저저
1: 아마 저저 화진소

0: 저 같이 해보래.
1: 랑나지 절대 요마시.
0: 대요마시스. 대요마리스는 갈스래 아마. 대요마리스 갈스래. 아마. 아마. 나고 어떤 위배 아마. 저 난다 매봐 대요마리스 갈스래. 나고 어떤 위 열봐 아마. 저 전부터 이제지. 단도 저 내내 내가지 요지. 그도 내다지 이제. 저 레몬 과제. 나 레몬 공자 저 구대기. 저 화진서. 아마 그 치료다. 대요마리스 갈스래 아마 쉬다.

0: 주빈!
1: 아 둔다 가리
0: 정순래희니 단다 가르치유야 베디 자제대지 가르치오시
1: 니 가르치오래야 단다 파친지야 촌소오리 대소 주도치지
0: 키니 집디 대시야 가리나 마랄미다단 디데다야 가리나 너 야호시야 가리니
1: 딩라이화 다들 규시대야 주시고 유다 파친지 촌소오리 저거면 해봐도 주도 장마리 저거 촌소하죠
0: 뭐라는 야오디 대치기 나 롱디야마도 심마지

0: 예결한 야구 가즈 제마죠. 미결한 교다 결미도. 최소 결이나 마교 마교샤.
1: 다 모르듯이 그저자치에요. 디샤 정중리게 나 세가리 마죠. 리네 칸리 구주스게미도. 모르듯이 미르게 시에메자. 미리 시기디에 비네 샴드 슈로레. 네 맞아 공 담대 잡대 말해. 그 대신에 나 로봇이 뉴이자 멋있어 가지는 까매줘.

0: 용마리 나 잡았다가 죽이 나 나를 잡았다가 죽이
1: 엄마 안 튀자 엄마 안 튀자 아자 아자랑 슬림다 보고 지나 주자 이제 지금 서성 아버님 서성 아버님이 아자랑 지금 용두에
0: 안

0: 자바오 어구다 소미 따갈리이다 자바오 자바오
1: 니쿤 쎄무 소미
2: 자바오 자바오 라니 먹고 아 Moga jan taga liyu. Moga jan la champa siya ra mo chung.

0: 이내 탄도 아잘랄다 하얀 파르크 뒤로 계속 마셔 봐. 배도 텀지 되기. 문에 세는 준다디 하이돈 렘보 요 마시. 아잘라고랑 머신에 쓰고 야고 매 봐.
1: 출래. 나르네즈 마고데를 하자. 따라 죽을 때 그래. 인지 수고 작시라.
0: 다시는 가 루인다. 아자라는 클라스 오유. 가 루인다.
1: 줄래. 수고 작시라.
0: 잘 수고 작시라. 두근래가 갈래시라 요시. 티리랑 갈래 카차자. 동시에 영표님도.
1: 만난다며. 달로요.
0: 재능아 주인다.

0: 아자. 네 아자라는 토부고유. 교회는 무시라고 해비. 야, 저스트다.
1: 마산 두민도.
0: 마산은 과연 무시.
1: 준례. 장개니의 체도 인부 하쿠기. 제도고 토부고. 다치오 마리. 망문에서 토야민도.
0: 아자. 아자랑 자바오는 닝지 그 유비니 하고유. 닝제 이네 수수수고 자가 채우시보.
1: 아 자바오는 닝지기라 민매레 닝지기. 이네 삼루 야오시던두. 전바오순레 닝지니라시기.
0: 아, 바오순레. 바오순레 닝지니라시기. 아니 아자랑 게 통두고 엄마를 삼추.
1: 미대 통두우민두. 탄대 통큐니 두우민두. 保顺明美了罗亚库的药马人一年来给我们这里自己不赢了我们不得宁静年日期让学的其实保顺给俺们爹约不起所以不能那最近这土不行不赢了心都卡最用过马人阿姐
0: Nijia, Bonshun Kuni Nala, Munes in Dostu, Chesa, Napi Yangstaga Jogui. Ajarai, Susu Suo Jagache, Nibarzo, Demetamse de Orta. Nishu Tincho, Yongdue. Tajen Kalasta.
1: Ya, Chena, Ming Mailer.
0: 大多企业的人类给的人的有能大木可以说啊春雷明美了明王又写不得家宝一共借控制家里给被内罪的做没现大的现没吧啊你现没你这个把心是染得对的没现大的现你肯定用过嘛的我明光大明利很多金枝控制嘛心不起了
1: Lakbaadu Mingguan ge xinbi yi ne, nima ji kuni kabzu xio du, Mingguan ni lepdong ding zhe zhi di ge xiebi yi ne, Ming mei ji da, sunbo di tab chebi zhi.
0: Aci, ni ha hu yu.
1: Ne zu ding zhe, xien ni kuni yung gu ma zhi, yin ji san wang qi ur da.
0: Aci, aci a, zim zhe ma qi, ni xing ma zhi, tu na miya xing ma zhi, da gyo stong da. 교수동시

0: 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 가르쳐서.
1: 걔민도 샘나 부수도 내리치기. 자바오 칼린 연부든지 처리 가벼 내 포기라. 네 아메 매치지 로 형부제 대비리. 다 당대 견고 쳐두. 기부치 한번 중고네. 네 살래비리.
0: 밀리 미미즈사디 원티제시 통마 하양 총두 나이 규진 구치 당내치 통무추 디내지에러 클리클리 삼로통추 차와 탐지 미다부시 손보디에베시고 소화야 호세기니 펜주시베 두주디에 진지야호차오시 님지네 주일하와 차샤니 제오마시 로고신병원에 당내치오시
1: 내로년신기유 이내 자바섬을 코업다가 샘기부 켜놓으면도
0: 민리 랑 삼시토니신분이 하고유 개즈마기부다 문두도는 아샤사로 모가쇼 이내 랑의 아마다 아샤 민메이두르 돈르제 마테브치 콘소 르와유베 소나시오시 코중에
1: 嗯, 你先说。
0: 我呀，怎么也不晓得是。那我也不都是觉得，人家老在那了，你就看他们去学的。
1: 陈家宝，陈不妥协，你就要我让民都，就算那吃着油皮了。

여보, 여보, 됐다. 우리 방 가득, 우리 방 가득 봐. 여보, 랑 같이 했어. 기슈다. 가래, 기슈 엔드면 누구야? 랑 같이 했어. 여보. 어글리다. 자바. 자바. 자바. 자바. 얘랑 동시. 여기 동시 때다. 자바. 자바. 자바.

0: 잡아. 됐다. 얼굴만 받고. 잡아. 같이 쏴. 귀신 이름 누구야? 야, 귀신 이름 누구야? 나 같이 쏴. 잡아. 얼굴이다. 잡아. 얼굴을 덮기 위해. 덮는지라도 와. 잡아. 잡아. 잡아.
1: 어우라.
0: 잡아, 뜨다. 난 뜨다.

0: 랑게스는 민맥에 이런 시급도 시기세.
1: 롭스게 토니스 쇼. 니모산르. 자바게 모랑 파시에 참 키읍시. 다스부 야호제 되스르비.
0: 자바 총자 모랑 푸두시라 중어리. 퍼트 동근의 최동마리 녀삼시 두기. 문이게 모랑 삼룰 없게 넘어도 돈돈이 줄란 용마리.
1: 모랑게 로가지 있으기 민매게 돈도 보수게 엄지마다 지그리 쓰기 주비 군인군의 로가지에 비너 잠이 튀유베
0: 코란이 역삼들 쓰조시규리
1: 라슈다 군이 직뒤 문의 희 발세시라 중요시 쯔비게브시라 갸리시 없이 군이 양가 고사스도 도우시베
0: 고사스도는세
1: 다시 군일 뒤주제제 직체는 양양워시 自动列入语出

0: 수죠. 우리랑 같이 가요 봐.
1: 디레사님 우리 어디 같이 가요?
0: 나 나는 두부두
1: 영아 론듀맨아 너 말해 버슈아 나임도 알아시던 가죠 버슈아 알아니 이러고 알아두냐 알아두죠 나는 한국

자바 대백업아. 내 볼대지. 부대만 당명하니 살롱 충분히너. 제마 포교가 호시어 삼주. 네. 부지마 아라니님도 알아도르치 그랬음요유. 아라디 어구다 바베라 하르기어인다. 인다.

있어. 라니 엔닝이 쉬움이들이 나 집을 찾았어. 그동안 역시라 지금 나를 알지 못한 의미도 문의이 나 진짜 알지 못한 의미도 딩아 나를 내보다 롱도 자지 앞수면 왜 다리

0: Pashwa. Lodro. Dana Lodro. Rangi, Mingmei le samdo dan yungudwe. Pumeyab shay zang, Marai Mugib shi rachigi. Marai Jugo nahar shabi ino, Nizu lamu yusimgi. Mori, Tiringa shungturu ka chogu yu, Kudu lotumi shimso. Ranchi kagudu samno, Chuchog nye gana nye hagyo. Kanchir shi ni, kinshi sa tangarib. Jimaag tuanda, Degidig shi chogri.
1: Chuchog, 나다 민메 더도 규그룹에
0: 디카스레 봄에 앞에서 모두 좋아 힘도 괜히 매배 잡아 유리 긴 갑자기 보다가 시다 쉬어주지 계속 잡아 대유노 야무기 비용 말배 자바랑 부중중 말이디 부순보 대슈리 랄마도 미신달 바바스 비뇨 메바 라바프 치부드리
1: 주저 담아슈다 탓자바 때문에서 니니 지수 다시 꾸리자 오미 메일 아시부터 쓰기 이리 말하이 닝지 아르시도 나이 말하는 닝지 조등을 아주 담에서 하리 단단히 해주디 당리 그랬어요 이미 이분의 시험에서

0: 디나르 카지 미젠교지 카지 나레 로티게나 상교이 자바고 미진피 타마 참디에유 참장제우 잔로 디부치 단예 천창 체제딩 마시라 샹그잔네 카카감지 링그미 야
1: 아지 민메 자네 가시려 아 민메 보셔 로림 두에 긴이 사장 된다 마디 흘러치 계지 야고치 거
2: 졸레가 셔 타그리 그라니 계지 야고치 거기 민메 카담다 주인 스멀없이 돈도랑치
3: 不是让姚姐女啊今晚那里大家都那么在路上去了你有听到要我这给小鲁什么人这给小鲁切啥明美就就大家给谢别给就让给糊涂哎我让你破脚是不落去切错的先说给
1: 我是 아자게가나르구데유 남사시 조고케바
2: 라게마신게 지브리 마해 조고유 민님도 조 보순 민메 마해 슝도 조가 조고유 주나라 도서 조가 조고인다 계란이 계시하고 제시 나가라니 조도
1: 어 젠조

0: 야수위 남이나 슈 하정 선생님이 도스터드니 야시리 미도 냠저 륜카스 제바
1: 저 어글라 겨우스 난다 겨우인다
2: 진진 저 상계가 아자 춘리 꽈치다
1: 오라 그랑게 딱바 아자 춘리 꽈치 그랑 콜 가보유베라
2: 잔삼도 부카르탕이여 뭐랑게 장에 자리우 샤브지 그치워줘
1: 예 그랑 예 척부자바 꽈치하고 마자바 기름구시 토마쳐
2: 영아 영아 상계 아 자바 꽈치다 자바 꽈치에 차서나 능아 아자 춘리 꽈치아 자바 기니 대균 잼 하르츠이여아
0: 슈하이도 겨라 크림이 그래 아 슈주 네 부르다 마 다베자라 대서 솔직히 내 진 포즈 맞지

0: 사실 다 루루시기 그 말을 지미노
1: 출래
0: 유이미 랑을 사용 봐
1: 나 디니 고디 내가 또 왔어요 쇼라 시진 다치가 용비
0: 나 준주 소가 용비 이내 대미도
1: 준주 소가 용비 이제
0: 어 준주 하이동은 가실 수 없다는 비 하이동 하양 중부시 랑게 원신 거 봐
1: 하구유 아자 샤오라라 대지 소가 용비 동용이 랑준주 쓰자 가시가
0: 아네 아자 샤오라 샤비지르 준주 년유유 하이동 허루르 삽손자 북다냐 신마시 이내 안예자 좋아시라 유자 하이동은 임진이 묘다는 비 Junju saya buku di mana, ni jahat tu. Ame cungguan alu itu ni, bapa yuk siap si. Tanda ni, ame tanya yuk masih.
1: Cezang cezang, logo fasa itu kita sengsa dah cuci. Cuma ada cie tanya yuk mari.
0: Masih, logo fasa kelas ini, jangan guna hakku mebe.
1: Ni apa hakku be? Ni guna hakku muzu. Orang yang asyik sih be.
0: Kesi orang gua kaya tu, ni ingin ngan lenci
1: ah.
0: 弟弟，弟弟。哎呀，前两个主意呢？
1: 呀，春来，啥路给你写？你也不写，小了，人家看你是写。
0: 莫过，你那好过嘛是？
1: 呀，我问你，啥人都准对。

0: 주십시오.
1: 어.
0: 나다 믹메이. 스니 로하차 둘루니카 주이.
2: 좀 다재배.
0: 승다재비
2: 영아 랑아 对不起
0: 지수 장게 타부도 아로 한마치스도
2: 다그리 니히니 참으로 신승비 어순 땅아 죽어마로 랑게스다치야타노 예, 대주체무요 로가치 된치
0: 신수 신다케메 나 가라치에나 나 심나 무티브텐수 저랑 신세비
2: 예식이 보셔
0: 아
2: 수술 다 재배된다라 겐키우리 랑글로 하체고 있으나 겹기 교환하리라 최종치 교환하리

0: 杨老师啊，
1: 杨主席，我是 Abby， 让杨老师说。嗯，我的，天天上班了，我才还别去，别追星就三边夏天了，钱包成了都需要不着。你那夜店哪能大没？前早，我还是没有那么多。
0: 什么账嘛？什么东？
1: 你什么账嘛？大没？
0: 杨明让给杨家夜班了去休息。
1: 光了，肯定是有人。
0: 让给我妈心里骂人。
1: 用完用完，你光去休息休息。
2: 你带那个最亲近我努力的周杰的娃。
0: 这个啊，杨什么就三十岁啊？
2: 这个带这些的。
0: 嗯。
1: 玉茹，让他们先，你先下去。他对戏。
2: 李斌，可不接不了。
1: 上春大学先不去三天，听着没有？可不是让给让谁嘛？谁接？玉茹，咱们当的用途哎。我让个让气度。陈大爷，我让三姐要我的呢，你让来了我小妹。玉茹，玉茹。
3: 这里开始，到杨什么了噻？组合叫什么？多少人呢？心里心在生意大，
4: 是成本啥多？
3: 嗯，休息。
5: 美女华都，你那么胖，用这张长线链条？
0: 让用嘛人，俺毛主当先用过，让可把药你苏哥用过。
6: 用啊，腿根怎么在修啊？
0: 咋说？可是牛猪熊狼给我临时几年，我做几天不啦？但也我做几天。让格罗克帮长阿追打，你是谁给我？
2: 莫让俺格罗马西，俺你兄弟那人都操弄上咱俺中门子的表。
0: 免嘴泡沫，顶着生个面不三不是多个。克帮长阿追打。
2: 俺听到许多钱不够，我来头去解决。
3: 林姐，天阿伯，俺找个龙家属，
2: 今天你客气点吧。
7: 以前我爹呢，都不爹要上去，
2: 客气我嘞。
0: 今年新年元旦，爹们请不是汤姆送？
3: 爹们，爹们请不回来。
2: 但是我们的叫三阿达，多少钱来个差多嘞？
7: 用啊，三阿哥自然该接了。
3: 你们都用，啥子阿子？
0: 喂，李斌，俺也到抖音。咱给谈到彭春节中年的，可帮张阿姐领过去呗？谈到中年朋友的，可帮咱姐领过去呗？妈是，俺爷今年给上不得热炕的没？我那姨，勇啊，钱固定的。哦，勇啊。
6: 老婆，咱开始你提到，你两个请我。
0: 俺那弄个别的家属，他都开始骚热。
6: 你现在个农村小妮，说说独当家还穷热？
0: 可你这个人怎么这么穷？林姐给听我，可你只当个炒不赢死的。
6: 没得没怕找阿啥的，都是皮球煮个药是吧？谁给用的？没林姐客气啊。
0: 好空没？我妈心不这些。
6: 我妈心天晚亮着吧，将来做年个会准提这钱安用。喂，李斌可把事啊，得林的。
0: 呀，马林是老兵不？
6: 喂，李斌，云茹他中国签名多，我你他的三安吃的咖啡卡那他个有，用啊。这次都是那李斌给菜行用不得，你啥也是俺家请过，都是说的。
0: 哦，李斌，咖啡卡的你也去，用啊，也去啊，有。
6: 说的，
0: 三孙郎看不上，俺也多多疑。
6: 云茹，没啥事嘞。
0: 林姐给干着谁？可这土呢，没给不收拾。三孙郎给俺打林姐找完了，可最凶下。今准备着先领五十呗。
6: 啊，你看啥？给你给去啊，俺是中的，
0: 忙着打。我让你床边休息， 계지 가리기네. 그것도 쉬다. 용아. 나티리. 린제 섭지에 장지 세계 완용비. 린제 언니 장 삼은 능신 그 좋아진 재매. 마타리 다부도. 언니 시 당 좋아시.
6: 상가디 제세야 가리바.
0: 린제 표정 손자. 나에 가부유. 지만 언니 좋아디 근 제 차조 유매. 네 세주 팀소.
6: 안돼 아, 네 뭐지 더 퍼스트다. 야 니제 등리.
0: 좀 먹어. 되다.
6: 예도도. 상대 엄숙해 봐 요배.
0: 상대 코너 티스. 니시 지니. 린제 천재 정도나 슈니시. 제자 니에서 바장게 숨마 숨는 생비. 아장자. 계세랑 퇴수 유너. 디 님도 예쁘게 개 교사 용 지시.
6: 윤로, 범디 낙세 중아. 장애 시슈 먹여라. 장애 시슈 전에 뭐라 쇼용지.
4: 노연배. 야. 가짜입니다.
6: 이세 형무 좀 맺어.
4: 이세 형님 당시야. 당담도.
6: 당은 가르쳐야리나.
4: 리빈체도 맺어. 오늘 재능에 비주거디 심주사비 남자한테 군인을 세주고 싸움쇼. 이내 심호 전락에 군인으로 충자하면서 이지 직면도. 리빈 먹입 중사. 봄에 먹입 시기리.
6: 금세 디인에다 아까버리쇼.
4: 랑칼 가야도. 괜찮아리.
6: 지, 라는 고민 좀 있으시도.
7: 오늘 제랑 스타 송내 집이 제 약점 제도.
4: 제다 뭐지?
2: 아이 저, 산에 가시기요.
6: 가리, 가로님도 치매배.
2: 가로수.
6: 등기님도 하나 셀롬해봐. 제 사업이배.
2: 등기 가로 맛이.
6: 제자, 단단히 인기 맛이. 이내 제마 비계 근데 좀 쓰이신바.
2: 네 갈수 그래.
6: 상하리 매 그래. 장기 예도도 쓰냐 보면 돼. 영인 윤주를 가르쳐야 봤을 게지 치슈. 민재. 대규니랑 포경 치료 시작 승부유. 이내 승률에 대입질어. 라슴 나고 싶시도.
7: 민재.
4: 가르쳐 재밌나.
7: 하고 봤어. 이린 칼라한테 탁월한 승사.
4: 범디 시그다시 남아 조사시다 라면도
7: 쓰나마리네 뺏어봐
4: 어 라가시 발을 김제도
1: 喂 你也不行啊
8: 你这是谁呀我是谁对吧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阿姨吧孙云如阿姨吧张恩君阿姨吧杨宏伟天天这些来学个爷空气阿姨不得给我做娘这个心就有点了追求的
9: 现在满轮白露天地给心秀巧马日圣灵筹备连年先大的亲堂日筹备捏了天早上的灯日很多些亚季云他定一这个中这点三恰卡的云年特度我才个用着我呀心秀的那的筹备露天地给两家这些的修个音
7: 哦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这些的

우리다 고치는 게 진심인 게 공감사 진딩센제제도 시도된배 오창총기기 변조사비구이러 니구수시 럽균유군기 로동아 럽균로동아야 시유 옛라젠수유배 젠도타도고수이 타디기젠도기 캐와진디배 후천니 계좌유배 럽균유군기 캐와 기겐치모아 젠즈풍이 그스시래다 Xiang le, zhen xiu ba ang zha tang bu, zhe xie yu zhe. Ge si xi ren na,

0: 공 십주 지도 제지 가서 제봐 아.
1: 이게 좀 말린 게 내 좀시다 배수 동세에게 동보도 마도 콜라. 팅을 칸의 제 펀디 수구다. 여러기 자주 누군 되네. 티신랑 얘기 샤조기 링자망 보시제 세용의 독십 제비. 티신 접불링기 라뷰 누군게 로단시 배 남다 창마 나주 심주 제다 지미이. 락바르도 정신 남아 누룹 제야디. 나주 작동 제배 좀시다 배준 동세에게 동보디 자외 멍시리.
2: 예 럽주 누구를 심주 제제. 로숨 좀 말씀스럽기. 라게 셰브 텐소. 다들 접불링기 개거하게 원수 락다 시시베 가리. 예 제라 메바 심주 제비. 디제이네 女士，请问，乐居女工了，你心就切不么久？米几个三大米白，家族女工必须吃我什么呢？女士，特别男长，拉大大，搞住心也搞着吧。学霸，谢谢有提好人。一年多时间不大啊，他就是有嘛的啦，拉瓜都明扎些多，还不写有嘛的？今天怎么啊？乐居女工的心就切不，就是他那些呢，经常跟着不是。
1: 이내 메소즈 심주체 갑조다 탑시 탐랑토네 셴노 참모 저마시 내 돈도체 민작시도 한 번씩이 책다제나 가리노
2: 셔바 랑게 라수레
1: 내게 라라 내게 라 베존 돈다 텐조리 밤니 중베 베존 텐조 나 리그룹 제단 럽추
2: 기겐게 수드스 니메네 탄도 세스유가 남자 럽주니 후라 심주치 가제 로슈주 세아데 법싱도 수여바 개요 마리 이내 동요다 모두나 탑교부르다
1: 나다 로베 지게르 심주 로카셰 체니 정시 두릅다 지야 십사부 체유 다오나 대수 동요다 뒤마 마르베 녜 기랑 그지 쉬아지게 기랑게 점니토 락다 지신베 럽규 누고라 심주 능유 수도와 기랑라 좀제 하르톱죠
2: 하이 녜 심주 제니 잠지다 되사
1: 기게 좀 오천스폰 기랑게 잠자 창마 녜 자로 쉬비 기랑게 점리 돌아다 지신베 러브 유 누구 남자 창마 모조 십사고 남자 창시자 이내에 밤니 중약 유진 시체 세비 마세가 타주자 탑시에 니주 레롤링게 누제 토베 로타야리 모두 등주 제모도야 유진 가레스나 추제 덴부 소모도자리 누제 토베 로타야리 카부메와 창메 킨세지 이내 강에 치슈디 군체메와 로타야디 당당의 심주다 각주지야 금유조디 윤재매와 로당야디
3: 런스 두스난다 샴라 제디무스 젠슈바 가창규저 구쇼닌제레 터제나시기 터지

0: 다들 부처님께 가장 대사 마치님도 지시도 콩 가장이 감미쇼 감미시생아 감내와 감이야 감숨죠 터지나 터지나 부처님께 터지나 숨이
1: 이제
0: 먼저 못해 된도인다

0: 용배.
1: 랑게 링제 라쿠자베.
0: 상게 현재 사고죠.
1: 유르게 링제고도 짱샤스기. 덴데 랑게 쉬브리.
0: 자시베 튼다드 고예메베가 담니 딘람 사고게. 상게 딘조 주도 지금 말해.
1: 기니 퍼브니 그다. 니 주도 지즈메. 맞지? 레가리.
0: 오래. 10주 뒤에 랭에서부터 가려했으나 비주 고딘 사비치에들이 이내 레가신다 두슈당의 용망이라 라바도 누군 사비 모자 고딜로 나서에 두슈당의 용망이다
1: 로데우시 네 실시송 지그유
0: 젠더비야 오래 미세야로 윤우스님 봄디 레가정 구사간라 댄댄디디시 두스이
1: 다가리 나무네 항상 당돈 예산봐 봄에 앱사치고 할 삼주 이내 두스다듀 락자사베시 아치에도 후다치기 없자 나영원에서 윌레대였어
0: 봄등원에 준비 없자 지만 모랑 밥을 해중을 시그리
1: 배지인기리 가도 고중주어려봐 내가 제발에 지규망을 오리 마주긴다
0: 호야

0: 기지 가리네 쉬다 시야메 가시야 그래 링지 시무티 리차니 랑가트도 라쿠자지 부코르사지 랑르투 라쿠자용
1: 자능 두게 돼요
0: 랑르 가시야 유바 랑포르터다 키라니 기지 가리네 야호제 쉬다
1: 링지 도섬 낭스라쥬 허라부치 네 강민님부디다 하고 디금해봐 쏜샤
0: 저도 하겠어요 브리 보름무고 여자 랑가마야자 북한국 쏘아부지
1: 외면아 강바송으로 배아 강바딩아다 수분게

0: 예치마리 이내 간중 원의 시에는 천년의 개침시라리 간주 칼에 더스 깨브리 간주 중재의 미 롱주 전에 컨트레스
1: 주몽원라 계속 이키란게 간주 타주디 삼부민도 공노 아니 자가 안 당고디 지미 등기 이
0: 지미 등기 있으라
1: 디
0: 교회 동시 다수가 계속 간주 레혼지 차비나
1: 까면 니 갈 송 것이
0: 我念是林姐卷不有谁可是空中安子兵还参加罗金娜修图不呢爹啊几乎你去熊不是今年才给那顿他最图不是了你呢空中来电视熊不是林姐给开了个日本了可是一起让给母对娜呢你空中才还清楚是呗但是你要我熊
2: 到马里 잡지입니다.
3: 올라, 기란 베베.
4: 잡소. 잡지부터 대표부터 다 줘도 마리. 내겐조 냐수스 게가 요비.
5: 올라. 나도 가는 거 시작할래. 기란 야호스페이지.
4: 기란스 님다 저다 하라도. 자수다 링제가네. 냐피베 신다게 게야미도.

0: Ola, kiran pebe.
1: Shibu so, chabu chibu ki tebu kudu, ta zhuwa tu maari. Nye kien zo, niya suyo shi tiega yo.
2: Ola, mazu kangan chiega le, kiran yaho shi pechi.
1: Kiran su nin da chihwa ta hra budu. Kya su da ling dhega ni, niya pebe shi da ki geya mi du. Se za di bebe shi ta yo shi.
0: Ogu, ya chu. Ogu, nima kashi ya chabu su, ta kadu chero yu na.
1: Shibu, diya shi su tiki makta. Nye niya mung chie no, chabu chibu ki paa sha, jik chie na chir chie du da.
3: 让给爷爷用书听书，你还给不托么子没？你现在对住书书，出力不大。这是当俺主意。
2: 哦，你要看住的，你要带住。自己不写我嘞，让俺俺前面自己背。哦不，跟你去吧。哦不，去啊。哦不，要去吧。林姐，你要的，不用俺做，啷个去做啥个？多少去做啥个？
3: 你要去做节目个？可是恁们去就去就开始多。
2: 这是伢子，我这，俺用个那么的。
0: 就是要了，车站那需要是个，你上个那个其他队去对的，
3: 前一组计划嘛的，行政用的那么别提不下，都是在对你些下不去。
0: 大车多大？坐。
3: 嗯。
0: 哎呦喂！
4: 云珍兰，我朋友的内衣。 차업체는
5: 제법도 주로 요구해 낸 거 역시 제시야 차업체에서 주의 링제
6: 관수 소장 유에자 배지 이내 링제 관수 담수디 스타도 나리
5: 조 나수 다 가줘
4: 이어디
6: 차업체 제법이 희란티 어마리 은희 씨고
5: 알로 대민도 조토
4: 대토
5: 야 조
7: 링제
0: 그나저 가는 거 봐봐.
7: 날로디 퀸을 맞춰.
2: 연락합니다. 교체 계신 말 봐.
0: 교매 지르베. 주 가서 게임도.
2: 예, 차업체부터 내가 법으로 싸면 줘. 계속 사도 나 여자 차업체 배우는 대대 노부리.
7: 다 그래.
0: 딩순.
8: 어.
0: 저 지들랑 걸 가봐 잡지. 록주다 록한디게 파 얼었어.
7: 야. 링제기 셰프도 다 그래. 먼저 교스 레체도 직지 네가 상시도.
4: 예스.
3: 두르지마 몰라. 林建和张刚走着玩的，开林去了呗。 什么马车？滨海城寨老金给老金女工那么大点点，心情用了你牛些。蒙古人打直接开的一辆自战车是吧？反正开嘛那么轻马车，马上就撵我了呢。反正搞大车是。年底的林建是年底，若他去不去，就拿钱解释下。谈得退了，滨海城寨老金了点些钱多呢，俺就老金女工那么长片头吧。他去东南亚不是多，林建滨海城寨老金尿不赢了，俺堂哥下个城外边的，打车是。
4: 做钱个嘛事，你院长来了，俺做七里面的骨灰是年三十岁，俺做别个来不得个，吃个锅嘛需要，先嘛多，俺做名誉的活路中心人，地对得给得个齐全人。
0: 用啊！
4: 院长，啷个查是黑人电视？
0: 哦，听着，
4: 年轻过。呀，呀，
3: 亚秋，
4: 平凡，呀，
0: 亚秋，
4: 呀，年轻看姐姐。
9: 能行问的顶多对的。能行问的国事局的，你查到几点哇？第一个给能行一点子，停止执行。安江出租局区的局了，人现在对嘛，吃饱泡茶，啥子忙些了，除了就是。地震接着，安江出租局就也在地，陆局局，成都同时联络下。
10: 可是地震呢？安江老汉个搞好几件，出了去。
3: 林姐，出来吧，下下呢。俺俺做陆军大老公奥特曼呗，三十几条当嘛的。然后呢，人工能力什么这啥的？人工能力什么这是呗？他妈俺俺做三十多米多，年前有次为出差了，我家都是老兵不，让给带呗啊！你带么做呗？第一件事呢，让三十几米远，第三十打不打，找我要嘛的。俺做我没办法，三十几个是二百，没事呢。让俺军那朋友们呗，差不多的，跑过来算算不嘞？
5: 这人的人给三十七八十当，这是俺啥钱当嘛的呗？这是武术，林姐。哦，林姐个人，你这是个样嘛的？呀，哼！林姐，敌人就看我们这样子，我特欠要嘛的。

0: 민지, 그거 야구 된 데이 유튜브. 도대체 말하면은, 말안 힘도 내가 다 지르면 좋아. 민도 응윤도, 직진도, 톱진의 야구도, 도대체 말해야 그리는.
1: 不是我, 안지체 남란디 짜오지리. 호주과에서디 동왕승지리, 지구르베.
2: 나란조 시계네 로제, 장다 사두샤 하세. 계속 톱자다 응윤주고 오체도 있노. 먼저 짜와 지금 남자 로우주 예우에 매봐. 나란조 폭성 하세.
0: 폭성 응윤주 채워 유노. 니엘러. 我要他去接头挂的
3: 林姐! 林姐!
0: 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0: 지승 그리베.
1: 지승 그리. 따랑 로규.
0: 님도 교수 대요.
1: 뭐고? 따랑 랭시라 요주 뭐? 로규. 진짜 맞아.
0: 근데 손님 용 그리베.
1: 빈판 용비.
2: 민지.
3: 지금 왕라. 민지. 라나 카바시라 기빌리 님도. 진짜 최다 체스 취노셨으기. 심제 시라초.
0: 승부체 와야초.
3: 기지지 치는 용구 연나 매나. 이내가 인지 치우여. 진짜 빈하이 천재 롭진 내가 제약이 된다디. 랑게 삼담배.
0: 지금 왕라. 랑게 피게 쇼로 와야초. 탱고 최다 체스 유두. 그거 묘지. 당도 최다 체스 매자. 내진 용통 마시. 다시는 거 조율이.
3: 是，荣啊，然了一然是然解决。你这些，然了若还顾虑呢，可把丢去哒。
0: 也是。怎么忘了？听是夸着你吧。
3: 因为重回路易。
0: 你还说过的，怕是没听到路易呗？
3: 这个人。
1: 你这样话语。
0: 什么马戏？能带有马戏？
3: 남제키러지다아재다
1: 터치
3: 조인다려아
1: 나조인다
0: 주시가봐줘줘아
1: 응응

0: 지금 렘 다 놓읍자.
1: 순유루, 난 할 시기야. 저기 때 쏘아 쏘아 답지 스칼레 깊시.
0: 네 간소네 체면.
1: 상해 간소네 체면, 아 유매. 레액시두, 난 이제 셉네 보고시. 네 다리 퍼메티도 살만다 뉘용도 고해.
0: 네 레액 간 셉시 어유. 디제 체우리 수성 부대. 디네 지금 렘 다 놓읍자.
1: 야로.
0: 윤如
1: 잠깐만. 교수 낙태민 대화 나지. 딜라스 세트니 되겠습니다.
0: 어, 용아 용아. 지, 책대 난게 정시 참 추셔. 달라스 제토 집에.
2: 다디 셰즈 되게 마시. 라스 제토 바차잖아. 차다 제토 마시.
0: 디난 제시 되게 한 중원에 셴이 개침시라기. 장게 탑시 시다로치다. 용도게 야스기.
2: 가능한 줄 내다 제스. 야면 드렸지. 선이라 책대 키제. 롤레 총쇼다. 마송레 원이나리요.
0: 용아. 챈드 아. 아저, 장카치유. 장가 던도 롤레 순용 오신게 입에. 만주대 저와 사부지도. 장가 탑시 다러시다. 여기인다.
3: 갈치에서
0: 암라 말리고 내가 치는 참바 매베스로 시도게
3: 로봇이 되셔야 하래.

0: 차가 토베 슈뉴 투미 주주키 니투 지급 수지 시진핑라 칠렌징네 시림 돌리기 표주 타용조르니세 슈바마세 롱아젠 중국의 링 레지 되바타 뒤럽 사바라 강남 사바라 교회 최심 응원바라 첩시
1: 지급 수지 시진핑키 슈뉴 레팅라 체투 통진노타 슈누 참로 용교 투 첨부치기 콩기 랑게기 갸지 슈르츠 푸삼기 테심 덴베 쯔상 시규 잡체네 젠탄치르 당디 사치타 사르드 체페브체네 가제 베준체네 미망 통출 망베 냠토 베터 르미 최토 튀럽 사베 랑츠 뛰양 키르고 시솜지 지겹 수지 나츠타 톡든 일장네 갸지 슈누 튀럽기 튀상 탐진체디 도치 계급 조준타 미리 갸타 용례토 지치 강남토 배버 호르도랑네 란츠 폭든 주탄 주미 임지 튜럽사베 지치 강남토 란츠 미도 럽도 셰티 듄규 도슈 치치르피 팅거 게크기 청참군도 뉴주 강남 차와 진군 저람키 어준 치유타 쓰촨 개몽우추 진촨 로칸 조준 치유 안회 合肥也 탐차 남베 튜규 뉴베 다츠직체준유제소,퇴럽사베,중국슈누,동규타,도슈조치미인,지겹수지시진핑키,중국루기팅립진규,초용내,도치기급족준치와타,미리간타러브치차샤라,슈누고이게시드치외,갸제슈누츠,랑동아,당타미만기불구당토랑내,포섬기태심,댄부,기급탄킴치라,조와섬무차와타, 루규기겐치차도코디,태버코링치외,란츠뛰양,점굴,시소유. 绝天作为草本你们却我说不他老亲给给了他熊门闹他铁人三边熊的草多起给个走准他没人给他了不起恰恰吹脱狼村死别他狼村娘上文把切不他狼村都不修给苏不贵谁拉着那位盘他陈在看起路不错创新他给东西连地套多切记交鬼别七连正不念七十来天主编草罗记杨贝 杀鸡塔杀对切鬼别归家那位牌儿。这个时候习近平给咱这设备压着他兔子神秘推着三边巡逻顶于冷部为难进不他卡叫三边电影。哈尔滨联系老亲给给人情谋啊李国瑞也。这个时候习近平给假期参加了电影人促让他马具人心你去人心借给参加搞准用我切鬼写送语。 俺去讲，刚刚一路讲呢，俺去考虑了明白全民修理他。所以，确诊说，日前前夕定时前呢，让给给俺做到期给课准确了，特别给学习周期，修理读书结束别个也写送不进。中国民办老亲戚电话罗马杨梅给，俺去，这个是习近平给俺去一路讲呢，俺去读书特别，突然三百修理两百彻底。
2: 超有呢，偏远东西，别特切个意，监控的大用它，西路七八强强前站，身边呢，狼族人谈天热情，是什么人？突然三百中国修女，别特谈读书了点呢，推给跟着哭了，感觉冷不，抛弃切个等于的心，湖南、山中长出了穷呢，修女长命个，杀鸡日子滚土子呢，认为新郎土别不黑米切的，西人追讲切不他，忙错了，想的许远。
1: 平常时在乡堂场地给确定看图，抢用老菜你是怎样切别？老亲老团别，面具如何给？眼动改变你是老，这个时候习近平给吃脸教你实际。空气清晨啊，开车老将切别苦口喷针切的，卷糖切了当年，老着团结，乖乖有事儿干呢。密码他他把图，习近平做了偏不准改别，关门难约。眼讲这个时候俺去一路讲呢，铁总不咋没办，习近平图哥哥当个切别人习总不人。 湖南省亲沙洲姚瑞创村党支部书记来着，陈汉新奇，习近平忙错了学习主编，赶紧选择他，渔民娃儿，你要去德国做什么参与？江南三边头，俺村这个书记习近平给俺去一路讲呢，忙错了新的预估，学习主席也接送不进，南村没到热度些，推上地了别争气，中国兄弟。 폭등상봉원도교류에 레딕 채모로 땅타 미만이 집에 로규기 겐지 차도 코디 매스 퇴연탄 댄바 깨워타 지소를 리기 표현에 뒤로 타 미만을 원로 미국에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균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几点起步，三国了啦，准备，我在这一步啦，进。

0: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링투규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 방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디에 니가르니 규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벽이 등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몽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구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베드 후다 제규이
1: Kesar kebe zhungam, lingzhu ni piyu tume gundu targeb chewe bawe chungju nyanga rungmushik inbata. Te nangdun zowu ni bawe sungyen chunbe lingzhi kesar kebe bang mimangi didu tukla jangdi rangye ki songyen la manzimbar. Chokshi zhawwe zuebe zembe nyane nunshi nyamchun tabgi gyungwe labchin zaji njubar cheyube piyuri mimangi chuedu gosu chenbu toptan tomu yi. 天地世界生命里才能平均制作成立看明日心主所以天恩所长谈心主把节目沿江国的策略来年领众的密色开局开局过了切记能够应别天界的疑似有把书

0: 南京满足给歇业给官员开始了看是他老话都按住他的黑色给帕玛的定度差别给官员了看提了官员开始了看是第一日的这的开始的时候呢接给他官员拉在一年扎了天天天天接不了说个绝对去歇给你也听着去热同门想也提着的接给他官员了看的 提日的，他，嗯，写个字来约吧，写个字官员开始拉看他，提前给他那些，老家给子党来，开始拉看他那个约吧，官员开始拉看，差不多了约吧，听着，一年他当中社会现代的当中，他都要去，都军破呢，他都结业要嘛的，一年他，他当安住结都约吧的，这的，帕玛的定给的呢。 官员开始了看他，你把的的呢，按照严肃许新别给写个字，从今儿听这个刚刚的，从我们两面开始了看。他第一个国家的人来，从我们两面开始了看是听的这边的。他说呢，第一面别给，可是呢，他那时候给俺呢，恰恰说呢，俺这，平常给社会忙个几个人了，临终给命呢，同这给科学引不了差别给，他开个许听的忙不就要了。差不多开了恰恰说呢，他把那些卡儿他，阿达他们给科学他，他呢这个二个初中给他呢，啊，普罗宁宗给科学了说过他。 当俺这块了，恰恰说呢，阿达他们给科学人是一样的，提前给先别给卡尔是一样的，听这个科学听着忙不及点下要的。他爹没在给养这个，俺在给俺呢，顶在给俺呢，恰恰说呢，本来差不多六七个人都学别给皮萨解表给四个，结果给人不汤表给人员人不汤，天天天的卡尔也是说，那的四个提到个就皮萨解表给人吧。 是个的呢，人们各国是人们各国是一样的，是个的，刚儿的顶头的呢，是个区别给主给个人们，国有别是个人们各国是听这个名堂，但其实当这个人呢，人这个人呢，恰恰说呢，地理啊，汤汤个多个的人们，他第一日的恰恰说呢，按照他的地理听着。 关不卡个难的，他敢卡个难了，地理听着，开始给专家前边给地理听着，忙不起这些药的。第三个方式，他这个像县党给俺呢，恰恰说呢，开始给县党提了，可是也是说呢，农村歇业了，中堂是个药的，中堂给立的了，可是也是说呢，他去年的中堂堂，他呢，嗯，春节的中堂是任意药。
1: 第一，他可是也是说呢，开始代表给种田、叔叔这边人呢，当叔叔、妈祖边人呢，嗯，那么拿着这个套呢，绝对人心及人呢，能做许多出来的。广东建江口这边来呢，林中列车边人呢，能做他，人为学校开起过来，我就多多去拿出去。
0: 相继突破呢，给拉巧呢，林中呢，这不连托起，把位穷学人啊，人学的银别过来，我就能就银别，连接呢，模特给谁拿着？开局初步的，开始代表种的空都学不能行去，也给拉带队怎么揭露所，他这个绿人的车说呢，绿人车说呢，他这个揭露白马来初步起来，啊，他。
2: 龙马的卡尔斯说呢，祖国他种的穷人党，等于的江江，明年的秋季，熊的春季，啊，他的这的，翠绿的农民呢，农民呢，等于个样的。他说呢，明年偏最老年前边的，翠的这的，翠姐的特点写下的。第一年的怎么开始代表种的，按照农民种是个来的，种的雄鹿的恰公的能了。 包月穷举两岸十年者，包月陆举年中十个月军人及个人来说呢，提出这做题，这个难免出不来了。提个绝佳的当天提，包月给在即写不停车之类，前场提穷举两岸的控诉这个月给军人提的。他说呢，提准备的前几天前边给搞了七八趟铁路啊，送到这一月的。
0: 다 체아바 되기 흉디게 디체 용구 아래라 제리아티 민업 담내 제죠 이내 뒤쪽에 주제디 가르래 세소는 가르래 룰라 제리용이야 되리 룰라 제리용아 디제 뒤에 가르래 세소는 하장기 평숨 초보유바 룰루나 평숨 초보유바 낭된 평숨 초보유바 룰기 양다디 하장 하장기 망부지유바 다 리중 잡공게 나라 딘제지 셰요 루나 미나 똥라 미나 똥다 루나 치스 다 개개게 그네 다 르얀 심주 청약이 심주 전에 토벽이 송주지리 천백 人物 万首 창창 딘제게 셰야수지 미나 똥다 루나 치스 다 링루게 나라 체질 제배 제로야게 급라 미나 소소라 델게 제배기 루나디 가장게 평송 초고유 미나 지역의 결적의 루티에 양 견적의 루탕 제주의 루 가니수 이규여봐 류리디 하장기 평숭 초구이마 대사기 낭라 세수의 딘자지 여래 링가 바위 조당라스 포동도 잡다 핀르메스 가책숭 롤리 마제나스 제풀류 국배 응주여래스 세수의 딘자지 여래 다디 인데 정말 가르래서서는 링주 동주 때디 안주에게 긴기리 버디 동주 토용도 남산 지가 동도 제바 남신 남산 증가디 될기 말이 편주인 발라 루련레 당 개자 시에리 전 다디 꽉다자리야 당 잡다자리야 딘데지 제수에 매바 동토네 되네지 로련 된데 전 Shesu, Tawana Lu Tila Cha Shasune, Lu Koran Rangle, Dixi Ji Yore, Denja Ji, Dixim Ji, Dixi. Tangbo Di Karirea Sesuna, Lu Kari Lingdi Yumi. Jirtang Ki Mangzhu Ki Zhongba Tang, Zhongbi Mangshua Ji Ki Nangla, Lu Tila Lu Ala Tala Tala Re, Tala Ngagi Guglu Re, Si Tinte Ji Lingdi Re. Ta Minna Jigra Rangki Pheju Chiya Ki Nangle, Lu Ti Yudu Mendra La Shibya Ki, Lu Na Mendra Mangbo Ji Yuba. Pena kisar ki te lu la cha xa su ne, ta duje di mendra la dian ni lu ki nang duen tang, lu ki ming tang, lu ki yang da tong zuwa ye mendra tingde yu ba. Pena cha xa su na kisar jebe ki, lu shi jebe lu li la cha tang zhe mi na zuwa ye, la nga ting zhu la la li, la gong mi, o bang du nyi lins, ba sin jing lu nyan la lin, ba zha la ga gui chi nyi lins, chok jin chu ba lu la lin, lu zung ni ngui zhu xu nyi lins. Gya jin shi la lo jin shi diwa tabe lo yang lins. Zong jin ri la lo jin ri ju jie lu di zha la lins. Da di kar re su sun la la jim ju ji ya ka la langa dim ju di lingi yu ba. Da zha la ki jie bu re, tim zha la tong zu ka bu yu che bia ki ka la kar langa ka ba sin jin lu di lingi yu ba. Nian la lingi. Da lo jie zung na rin ji la da ji ngu ju shu ya ki ka la kar re chok jin chu bu di lingi yu ba. 디능신기 다 제진 시스는다 대시 뒤시디 뒤에 걸라 루멘다 레레 대진 레레라 루멘다 레레요 종진 주제 뒤뒤 잠바 종진 레레 뒤제 멘다라 시베기 루멘다 주제여 봐 딘데지 시여 다 디능신기 다 기사르 제베기 종기 낭라 미나 망보지 여레라 미나 레레라 게르게 주베 루당 체도 주베기 루딘데 류리디 하장기 분순 촉보지 여레 Tā nāngyū kī nā kēsār jēbēw kī chūng kī nāng lā chua lē nāmbar jēni gācum jēni tāmar jūg jīwē kī gāb lā tēnī trāshī yāngu tīndē chī kī yārī, trāshī yāngu jēni tēnī jūg jī kī yārī. Tī yīndū zāmbā trāshī yāngu jēbē kī gāb lē tēnī lū jī yārī. Tā chūmbā mēntā lā lūna mēntā tīndē lū rī mēntā māngbō jī yārī tē jī nē tā jī kī jatāng kī xē sui jī xē sū nā. Tēnī karirata chigi jashi suyaki cheto. Tene namla nyinda karni yu karzo mangbyo karji koru seti mebya jashi shuos. Sala reje lhenpo yu lingshi lingchan tumien koru tawyu mebya jashi shuos. Jidu kisar jebu shuos. Padu sumchi karji koru kamsun deku jashi shuos. Jashi namga kangwaya jashi shuos. Minlam sashi chebya jashi shuos. Nyema dili jashi shuos. Tsemo kangya jashi shuos. Nyenze dadu dili kbya jashi diyang yangyang jashi shuos. Da jashi diki diringi cheti di juk dini lhenge zu jashi dili shuju yin.
1: Teng dili chen juk zhuwa dan dunye, ngan zui li chen ni gui zhi shu xin. 편종 제조 체리칸 미래 심주 소위 天眼所在

0: 당당 심주바 채모 겐경고 체변란에 체제 나오에 링중기 캐주 카 첨부 주 집에 무지 체제기 난된 창마 생겨라 집으슈 스바이 텐제멜이 채나 만주 스모아 생겨라 난된 서바 구지슈 유베 생겨네 뒤도도 기세 능주 많이 받나로
1: 사디 초아 서바 서동 유일 최고 한영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Siela, tuin dar qiji bu ta, ni dar qi ka ma xie gu. Siela men nong chan bu sui di, cho la bi zhu nang. Qia ra nyong zeng qi, se dong yu qi nang. Su bu ru jiong dar na ni, ji jie hu ma ge wo nang. Sa du se dong sui sa tar bi qi, di dang cui cho la ni ji qi.
2: 用过于提炼中马主公寓以出去点了看不养伤巴拉达阿姆拉尼的地摊了托拿切巴尔归体动起俺去普纳尼的鞋巴托念破丹乐于控制了来给鬼鬼经济俺去尼日行困尼的地摊起错日丹了大鬼卡托鬼的感受
3: 儿子, 보면 되게 가르치게 골로 좀 보자
2: 빨라다 암나게 균균하자 약혼하자 나 안 당보담스